回第一首歌叫做《原来你只是一个过客》，来吧，接下来时间虽然操台费事一点，安排一首歌。

听完陈嫂的这首歌《一花一世界》，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老歌《爱情鸟》。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열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정협에서 집단화 학교 운영 전문 조사 연구를 진행해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2026년 전민 영양주간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개막전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쿠코트팀과 비겼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전 인민일보에서는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더 잘 높여야를 제목으로 한 논평원의 문장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 짊어진 위대한 사명과 직면한 대당 특유의 난제는 모두 당원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일 중공중앙판공청은 새로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 사업세칙을 발간했습니다. 이 세칙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의 당원 발전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여 당원 발전 사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칙은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치적 품성이 순결한 당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 입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끈기 있게 학습하여 마음을 정화하며 당의 혁신 리론 무장을 양성, 교양, 고찰의 전 과정과 모든 단계에 관통시키고 당교약, 당교율, 당사 등을 양성 교양 내용에 포함시켜 입당 적극 분자에게 공산주의자의 신앙과 신념을 소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정치 심사를 강조하고 발전 대상자의 입당 동기, 정치적 자질 및 실질적 생활 태도 등을 깊이 고찰하고 현급 당위 조직 부문과 교율 집행 및 집법 등 관련 부문이 정치 심사 합동 심사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새 교정과 새 요구의 목적은 엄격한 입문 관문을 통해 항상 당규약에서 규정한 당원 기준을 견제하고 좋은 사람 기준이나 능력 있는 사람 기준이 정치적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며 정치적으로 불합격이거나 당내에 들어와 리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단호히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세칙은 당원 발전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여 입당 적극 분자의 선발과 양성 교양, 발전 대상자의 선발과 고찰, 예비 당원의 수용, 교양 고찰 및 정식 당원 전환 등에 대해 새로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당 조직을 분류하여 명확히 하고 양성 연락인과 입당 소개인의 기준 조건을 명확히 하며 입당 적극 분자와 발전 대상의 보고 절차를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요구사항은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와 기재로 반드시 잘 시행해야 하며 타협, 변형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 발전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칙은 당원 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각급 당위의 지도 직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직 부문의 임무와 직책을 세분화했습니다. 당원 발전 사업 중에 규정 위반 및 불량 풍습과 부패 문제를 엄중히 조사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당시키거나 당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일률로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원 발전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과 엄숙성을 단호히 유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한 견고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0: 5월 22일 시정협 교육조 위원들은 집단화 학교 운영 개혁을 심화해 연결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 추진을 주제로 전문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연구팀은 중소학교에 이르러 각 항된 단계 학교의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 및 사업 성과를 자세히 파악하고 총괄 학교 제도, 도시와 농촌의 교육 융합 발전 등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에 대해 깊은 교류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위원들은 명문학교 더하기와 집단 학교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기술 흥국 전략을 깊이 시행하며 교육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교육 분야 개혁을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조치를 취해 집단 내부 학교의 운영 체계와 교원의 쌍방향 유동 경력 기재를 추적화하고 집단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기재와 경력 기재를 정돈해 명문 학교 더하기와 집단화 학교 운영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시정협 위원들은 전문조사 연구, 시찰 조담회, 지안 건의, 사회 여론 정보 등 직무 이행 담취를 충분히 활용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해 연결 교육 사업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표했습니다.
1: 일전 조과학기술협회에서 조치하고 연변역량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조 전민역량주간 조제선전활동이 신흥소학교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역량 전문가들은 연도별 전파 조제를 설명하고 중국조민 식이지침의 핵심 내용을 보급하면서 가정 내 과학적 식단과 문명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창했습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신흥소학교의 식생활 교육 실습실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달떡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리사장 최승필은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을 통해 영양이 담긴 식탁, 가정 건강을 주제로 대중이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알고 요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하게 하고 가정 단위로 일상 식단을 과학적으로 구성하며 문명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민 영양주간 기간 연변조는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보급 강연, 선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며 영양과학 보급을 사회구역, 농촌, 학교, 병원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식단 리념이 모든 가정에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0: 5월 23일 밤 8시 2026년 동북 지역 도시 축구리그 개막전이 장춘, 심양, 할빈, 후코트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연변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에서 2팀은 공방전을 펼쳤으나 모두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2팀은 0대0으로 비겼으며 연변팀은 원정 경기에서 1점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5분경 연변팀은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왕자침이 페널티 구역 내에서 공을 잡아 몸을 돌려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를 스치며 나가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10분경 왕호울이 프리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넣었고 정찬기가 헤딩슛을 냈으나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13분경 리지니가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으나 불행히도 문전에서 대기하던 정찬기가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26분경 리지니가 코너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넣었고 섭심가가 헤딩슛을 냈으나 공이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44분경 진오그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왕자침이 페널티 구역 안에서 헤딩슛을 냈으나 공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48분경 리지니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좁은 각도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은 골키퍼에 의해 골라인 밖으로 쳐내졌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연속으로 코너킥 기회를 얻었으나 모두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53분경 장수영이 페널티 구역 앞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지니가 킥을 했으며 공이 골망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심은 반칙이 먼저 있었다고 판정해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울이 태클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을 명령해 연변팀은 10명여서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김수진, 장자기를 투입해 진우거, 섬자호를 교체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연변팀은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원정 경기에서 후코트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동북 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감독 장봉은 경기장까지 와준 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응원 팬들께 감사를 드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먼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경기 상황을 보면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치진이 경기 전에 준비한 전술적 의도를 잘 수행해 주었고 왕성한 토지를 유지해줬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격진의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연습을 더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은 연변 축구의 스타일을 잘 보여줬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하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에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6월 13일 밤 7시 40분 연변팀은 동북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원정에서 심양팀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5월 24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갑급 리그 선두인 광동 광주 표범을 4대3으로 꺾었습니다. 황진비와 조반니가 각각 두 골씩을 기록하며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시작 6분 만에 도민고스가 길게 패스를 보냈고 황진비가 빠르게 돌파하며 좁은 각도에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23분경 조반니의 날카로운 송곳 패스를 받은 황진비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52분경 도민고스의 어시스트를 받은 조반니가 강슛으로 득점하며 연변팀이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72분경 상대팀이 페널티 지역 밖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며 광주팀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길게 드리블을 하며 로빙 슛으로 골을 넣어 스코어는 4대1이 됐습니다. 79분경, 82분경 광주팀이 두 골을 연속으로 만회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이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종료 후 연변팀은 3승 5무 1패로 승점 14점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9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5월 30일 오후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홈장에서 장춘 아태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5월 25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추가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좌우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6도 좌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큰 바 25일에서 26일 기온이 높고 27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30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합니다. 주요 강수 과정은 25일 밤 소나기,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중등 정도 비, 28일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정상이기에 모내기 후 논밭 관리를 잘하고 변모 상태를 점검해 보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고 가시도도 떨어지기에 도로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차량은 운전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반 산림화재 기상 등급이 다소 높고 29일에는 풍력이 비교적 크기에 방풍 방화 사업에 유의하며 기온 변동폭이 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기에 도시 농촌 주민들은 제때에 옷차림을 조정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풍기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0: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수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뉴스 발표회를 개최해 제철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학과학원 북경협화병원 주임이사 리내적은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목의 앞쪽, 목젖의 아래쪽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 분비한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봄과 여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쉽게 나타나거나 재발하는 시기입니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기온 변화와 지속적인 고온은 면역계통의 조절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해 유발합니다. 둘째, 몸에서 아래의 신호가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조용할 때 가슴에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위장도 빨리 움직여 대변 횟수가 뚜렷이 증가하고 자주 묽어집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지나치게 흥분해 잘 자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신진대사가 빨라져 음식 섭취가 증가할 수 있지만 체중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 몇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날수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셋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종종 빠르게 진행되며 불편한 증상도 비교적 뚜렷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 특히 노인 환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상의 일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확진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때 진단하고 정교적인 치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5월 18일은 전국 혈관 건강의 날입니다. 혈관 정체와 내강 협착은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데 관상동맥 질환이 바로 관상동맥 혈관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질병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의 심장 부위 불편감 등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심혈관계에서 보내는 건강경보이므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란주대학 제1병원 심혈관내과 입원의사 상요승은 관상동맥 질환의 정식 명칭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관상동맥 혈관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내강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근 거혈, 저산소증 혹은 괴사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병은 원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은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전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상뇨증은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흉골 뒤나 앞쪽이 답답하고 아프고 왼쪽 어깨, 왼쪽 팔, 목까지 방사되며 휴식을 취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 후에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을 비롯해 과식을 하거나 추위에 노출됐을 때, 흡연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 베개를 낮게 베고 잘 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증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 질환 진단의 중요한 근거이며 혈관 병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치료 방안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의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전도는 심근거혈의 직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별 수단입니다. 관상동맥 CT 혈관 영상은 혈관의 협착 부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뇨증은 관상동맥 질환 치료는 마땅히 종합적 개입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으로 플라그를 안정시키고 심근 혈액 공급을 개선하며 병세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치료, 즉 스탠드 삽입은 미세 침습과 수술 후 빠른 회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혈관 협착이 심한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우회 수술은 여러 혈관에 심각한 병변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심근 혈액 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관상동맥 질환은 예방과 통제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예방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중들은 평소 저염, 저지방, 저당식을 하며 금연하고 술을 제한하며 적당한 운동을 견지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정기적으로 의학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네, 적게 여러 번 나누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질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적은지에 달려 있는 바, 적게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은 식사 빈도를 변화시킬 뿐 칼로리 결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총 칼로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적게 여러 번 나누어 먹어도 합산된 칼로리가 신체 필요량을 훨씬 초과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여러 번 먹는 것은 원래 위장이 허약하고 혈당과 영양을 안정시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잦은 식사가 반복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체중 감량에서 과학적 방법은 몇 끼를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얼마를 먹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총 칼로리 조절을 전제로 고단백, 고섬유질, 포만감이 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개인 습관에 따라 식사 횟수를 정해야 체중 감량에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에 왕홍 다이어트 주사가 인기가 있는데 과연 믿을만 할까요? 네, 중국의학과학원 북경협화병원 주임이사 리네적은 빠른 체중 감량 방식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이어트 주사와 혈당 강화제는 모두 처방약으로 명확한 적응증이 정해져 있어 사용 전 전문의가 위험을 평가하고 위장 불편감, 정서장애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매해 임의로 경구 복용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행복을 열어가는 송선아의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시간 첫 순서로 먼저 김영자 씨에게 까치의 울음소리에 보내드립니다. 아침이다. 어둠도 서서히 물러가고 밝은 아침 햇살이 찬란히 대지를 비춰주는 상쾌한 아침이다. 모두가 시계 바늘을 쥐고 분망이 돌아치는 이 아침. 나도 8살짜리 손자 녀석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발자국 소리에 저만큼의 뜬 참새 한 마리가 포르릉 날아나고 또 어디선가 깍깍하는 반가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샌 무슨 새인데 저렇게 울죠? 오, 까치라는 새의 울음소리란다.
2: 까치,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울지? 아마도 배고픈가 봐.
0: 내가 머리 들어 바라보니 담배 공장 창고 지붕구에 까치 두 마리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울고 있었다. 글쎄, 왜 울까? 아침이어서 배도 고프겠다. 이 눈에 어디서 뭘 먹을까? 그런데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더라. 오늘 우리 울임 수학시험 잘 치겠네.
2: 그래요? 정말?
0: 애가 좋아서 펑펑 뛰었다. 내가 애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글쎄 까치 7마리가 내 머리를 지나 남쪽으로 날아갔다. 나는 시내 안에서 처음 까치를 보는지라 멍하니 우두커니 서서 한참이나 까치만 바라보았다. 옛날 우리 고향은 그야말로 까마까치 깍깍 초가 지붕 나라예고 지붕 위에 빨간 고추 멀리서 손질하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자란 나는 까마귀만 울면 수수대를 쥐어들고 휘휘 쫓다가도 까치가 깍깍하면 좋아서 손뼉치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저 혼자 시무룩히 웃었다. 오후였다. 손자가 집에 와서 소리쳤다.
3: 할머니! 까치가 울었는데 좋은 소식 있어요.
0: 글쎄, 내가 시험을 잘 쳤겠지.
3: 내가? 아직은 모르는데?
0: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딸깍 신호가 울려 열어보았더니 아, 글쎄 내가 써보낸 원고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작으로 당선되었단다. 와,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내가 말하자 손자가 제 것.
3: 그런데 까치가 어떻게 알지?
0: 하여 서로 웃었다. 그런데 이윽하여 또 핸드폰에 일본에 있는 딸애가 내 생일에 쓰라고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손자가 더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3: 까치는 정말 어떻게 알지? 할머니 말이 맞네. 우리 까치 기를까? 그러면 날마다 좋은 일 있지 않을까?
0: 엉? 까치를 길러?
3: 그럼요. 까치 집은 어디죠? 집 있나요?
0: 있지. 다른 새들

처럼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산단다. 그럼 나무 많이 심으면 되겠다. 가치가 많이 와서 잘 살게. 그런데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뭘 먹고 살지? 이 말에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새들의 먹을 걱정은 둘째치고 새들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쫓느라 애썼다. 1959년이라고 생각된다. 하루는 전 시가 동원되어 반시간 동안 일체 소리 나는 물건을 두드리어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여 사해를 섬유라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교 사생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동동, 딩딩, 덩덩, 땅땅, 빵빵, 뽕뽕, 뿡뿡뿡. 버스와 기차 소리까지도 또 사이렌 소리까지 별의별 소리가 다 울려온 시내는 온통 큰 난리에 소음으로 귀청을 째는 듯했다. 날아다니던 새들은 기진맥진하여 약한 놈은 떨어져 죽고 강한 놈은 멀리 멀리 도망갔었다. 하여 우리 연변의 까치와 까마귀들은 아마 두만강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주했는지도 모르겠다. 참말로 새들한테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 가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많기도 하다. 그곳의 참새들은 조금도 사람을 겁내지 않고 사람 가까이에 아장아장 걸어와서 먹이를 쪼아 먹기도 한다. 그놈들 너무도 깜찍스러워 나도 동경역 바깥 벤치에서 과자 부스러기들도 약간 뿌려주던 일들도 기억된다. 강변에 가면 또 물오리들이 사람 가까이 와서 먹이를 찾고 과연 사람과 새들이 한 자연 속에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나는 이런 모습들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해 본다. 몇년 전에 우리 이곳에서도 큰 눈이 내려 어느 소학교 학생들이 모아산에 가서 새들의 먹을 것을 도처에 뿌려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들인가. 오늘도 나는 까치의 울음소리에 사색해 본다.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다면 까치들도 깃을 펴고 사람들도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귐 소리를 도처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란 곳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예고 울울 창창한 소림 속과 숲속에선 빗조르릉 산새들이 울부짖고 강에는 고깃대들이 자유로이 헤엄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강산이 아니겠는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자. 누가 말했던지 참 좋은 말이다. 이와 같이 생태를 보호하고 우루창창한 숲을 만들어야 산새들의 보금자리도 있고 산소 공장도 많아져 인류도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향기와 행복을 느끼게 될 무릉도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예전부터 뭐 까치가 앞마당에서 깍깍 울면 좋은 소식 물어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잠자리라든지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야는 모습을 정말 보기가 힘든데요. 이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향순 씨의 청국장 인연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인연은 하늘이 맺어둔 것이라고 하는데 또한 알고도 모를 것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군인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의 슬하에서 삼남매 집안 큰딸로 자라면서 제 인생에 청국장 제조 전승인이라는 이름이 붙고 제 삶이 청국장에 얽히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국장 인연은 남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 나이 27살에 남편을 만나 시집 갔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막내인 저희들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식들인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새댁인 제가 너무도 어설퍼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려나 염려하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그냥 가정주부인 것이 아니라 연변병원 외과 수술실 호사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가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아침밥을 다 지어놓으셨고 밥상까지 다 차려놓으셔서 새며느리인 저를 매우 난감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일 밥상에 빠지지 않는

0: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노란 양재기에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이었습니다. 그 청국장 양재기는 식탁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항상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밥그릇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의 밥상이 차려지더라도 꼭 시부모님 앞에는 청국장을 담은 양재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고기 부치는 거의 안 드시고 채식만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육부치는 느글느글하고 물고기는 비릿하다면서 평생 동안 오로지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로만 식사를 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국장은 어릴 적 가끔 외갓집에 가서 먹었던 것이고 집에서 엄마가 청국장을 만들고 차려놓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두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아 색다른 음식을 많이 나누어 먹던 시기라 가끔은 옆집에서 가져온 것을 먹던 기억이 있기도 하여 별로 거부감은 없었지만 매일 밥상에 마주 앉아도 그쪽으로는 별로 수저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한 달쯤 됐을까요? 퇴근해서 문에 들어서는 순간 온 집안에 넘쳐나는 퀴퀴한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며느리를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그 순간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런 촌음식만 드시는지 하고 한동안은 밥상을 마주하면 자열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거기에 눈에 콩깍지를 담뿍 쓴 우리 남편이 덩달아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 엄마, 향수이 썩장 냄새 싫다는데?
0: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밥상 중간에 놓여있는 양재기를 살며시 상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던 청국장 냄새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거부 반응이 없어지고 몇 년을 시집 식구들과 함께 부대끼다 보니 시어머니의 음식에 저의 입맛도 맞추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청국장의 매력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중독성도 있어 입맛이 없을 때 거뜬히 밥 한 그릇을 뚝딱하게 하는 밥도둑이 되어주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이거나 술 마신 뒤끝에도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 개운하게 해줍니다. 또 아무리 많이 먹고 자주 먹어도 전혀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한국에 갔다 와서 가게를 처음 차릴 때 우리 연성의 대표 음식으로 뚝배기 사형제를 정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의 대표 메뉴인 청국장찌개를 저희 가게 메인 메뉴로 입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정중히 부탁하였지요. 가게에서 쓸 청국장을 만들어 달라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엇갈리는 표정이 어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1: 내 같은 늙은이나 좋아할 음식을 식당에서 해서 되겠소?
0: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음식을 배울 때부터 이미 메뉴를 정해놓은 것이니 잘 될 거라 자신 있게 말씀 올렸더니 좋아하시며 꼭 청국장을 잘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국장은 온도 보장과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불장에서 손님이 올 때만 쓰던 새 솜이불을 꺼내어 다시 소쿠리에 꽁꽁 여며놓는 것이었습니다. 청국장 발효에 쓸 이불 두 개를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정성들여 꾸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단위에서 새 집을 타게 되면서 시부모님 곁을 떠나 분가해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만 되면 아들 삼형제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시어머니 집에 향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님도 늦가을에 장독 밑에 묻어놓은 가을거지 고추며 가지며 양배추며 어른들 손가락만큼한 당근이며를 꺼내 맑은 물에 담궈 염분을 빼고 소고기와 함께 졸이고 녹두나물에 전분 국수 냉채를 묻히고 닭고기와 감자, 당근, 국수, 볶음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우리들이 출근하여

제대로 못 끓여 먹는다고 걱정하면서 정성 들여 준비한 사랑의 음식이지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요. 노란 양재기 엄마표 청국장은 항상 제자리를 지키듯 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식사의 마무리는 그래도 두부와 고추를 듬성듬성 썰어놓고 끓인 노란 양재기의 청국장이어야만 개운하게 먹은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운 엄마 손맛,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엄마표 음식에 많이 호강을 누렸습니다. 가끔 시형 식구들이 오셔서 시어머니네 온 집안에 청국장이 발효하면서 나는 냄새 때문에 코끝을 찡긋거리며 짜증을 내시면 시어머님은 막내네가 열심히 사는데 당연히 곁에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면박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승배한 지지와 노력이 오늘날 제가 청국장 전승인으로 될 수 있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청국장 주재료인 콩의 단백질은 용류와 곡물류를 다 합해서도 으뜸이고 거기에 또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 사포닌 함량이 대량 함유하는 까닭에 건강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앞으로 장수식품으로 보건식품으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청국장은 또한 우리 민족의 몇천 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까닭에 우리 민족의 입맛을 굳혀놓아 우리 민족이라면 남녀노소가 청국장을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숙성된 깊은 맛 때문일까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술에 절었을 때, 그리고 체했을 때 청국장을 드시면 배꼽까지 쑥 파고 내리는 구수한 향과 개운한 맛에 구곡 간장이 훈훈해지며 그야말로 사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먼 여행 끝에 고향에 돌아오면 먼저 찾는 것이 청국장이요. 이국만리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민족의 음식이라고 먼저 내놓고 싶은 것도 역시 이 청국장이랍니다. 지금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손맛 나는 청국장은 저의 시어머니의 특허 메뉴일 뿐더러 저희 연성 뚝배기가 오늘처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뚝배기 사형제 중에서도 마지 메뉴임을 가슴 깊이 새겨둡니다. 청국장 인연, 참으로 아련한 추억을 불러주는 귀중하고 정다운 인연입니다. 네, 보통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분도 흔치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과의 인연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억이 담겨있는 두 문장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관한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기층위생의료기구에 대한 중시를 돌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가정의사 계약을 체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시선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건공가동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을 모시고 가정의사 체결과 연결시에서 제공하는 기층공공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0386번, 291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1: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금곤가도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은 네, 16번째로 맞는 세계 가정의사의 날이었는데요. 연길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까?
3: 네, 맞습니다. 매년 5월 19일은 세계 가정의사의 날입니다.
1: 네.
3: 네, 올해는 제16회 세계 가정의사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주제는 계약은 실감나게, 서비스는 온기 있게입니다.
1: 네. 네,
3: 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관련 혜택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의료팀과 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며 건강 서비스가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고 주민 건강이 제1차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1: 네.
3: 예, 이에 연길시 위생건강과 의료보장국은 올해의 주제에 맞추어 19일 당일 연변병원 정과진료팀과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협력하여 인민공원광장에서 대규모 무료진료 및 가정의사 현장 계약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 네.
3: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 혈당을 측정해주고 의료자문 만성질환에 대한 지도, 올바른 약물 복용 설명을 해주는 동시에 계약 서비스에 관한 혜택 정책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계약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1: 네.
3: 같은 시기에 4개 향진위생원에서도

0: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마을과 농촌을 찾아가는 무료 진료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참여 적극성을 높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층의료 서비스의 따뜻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현재 연결시 가정의사 체결 상황은 어떠합니까?
0: 2016년 국가에서는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연길시도 이에 발맞추어 계약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 및 각 마을 보건실을 기반으로 하여 가도, 향진, 지역, 촌의 주민들에 대한 계약 서비스에 관해 전면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점 대상에 관한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독거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 중점 대상의 계약 체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체결에 따른 복무도 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질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 이사팀은 전화 방문, 가정 방문, 기관 기업 방문을 이용하여 건강 강좌와 무료 진료를 통해 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주민이 가정 이사 계약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며칠 전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으로부터 이 가정의사를 체결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회를 하는지 이 동의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가정의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의사와는 같은 겁니까?
0: 사실 둘은 꽤 차이가 큽니다.
1: 네.
0: 우리가 말하는 가정 이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속 개인 이사가 아닙니다. 가정 이사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전과 이사, 우리가 말하는 챔커 이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보건 이사를 포함하며 시병원과 중요원이 전문 이사와도 연계되어 하나의 가정 이사 팀을 구성합니다. 각 구역 향진마다 담당 팀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 진료와 건강 관리를 책임집니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계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계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네.
0: 한 가지 안심하실 점은 계약은 전액 무료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료와 주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0: 간단히 말해 가정이사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지켜주는 건강 관리인입니다.
2: 네.
0: 평소 감기,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가정의사에게 바로 연락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도 덜수 있어 편리하고 속 시원합니다.
1: 네, 그러네요. 자, 그럼 가정의사팀은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진료와 관리가 가능합니까?
0: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길시 가정이사는 단순한 1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이뤄진이 팀을 이루어 운영됩니다. 주로 전과이사, 간호사, 보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병원과 시중요원이 각 과이사들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환자분들이 이곳에서 진료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감기, 발열, 허리와 다리 통증 같은 흔한 질환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전용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도 각각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난치병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담당 팀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도와드리며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0: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전 방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가정의사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0: 가정의사와 계약하면 매우 풍부하고 전방위적인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두통, 감기, 위장 불편 등 흔한 질환이나 다발성 질환은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상응한 진찰료와 주사 비용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개인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약물 복용, 식이요법, 운동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모니터링, 임산부의 산전검사와 산후건강회복방문, 노년층을 위한 연간건강검진 및 종이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상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상급병원 과 신속히 연계하여 전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약 처방과 추적 관찰 외에 가정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봉사를 제공하기도 합니까?
0: 일상 진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 외에도 가정의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만성병, 폐쇄성 폐질환, 정신장애, 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 이사팀은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고 추적 관찰 건강 검진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서비스를 집 앞까지 병상 곁에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1: 그렇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0: 영길시에 거주하는 상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영길시에 본적이 있든 아니면 영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지인이라도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사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은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0: 유효한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년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1년에서 3년 단위로 한번 계약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기층병원에서 자동으로 안내해드리고 계약을 연장해드리니 주민분들이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매우 편리합니다.
1: 한 번만 이제 방문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0: 자동으로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정 의사를 계약하면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지정된 가정 의사가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시 바꿀 수도 있습니까?
0: 가정이사와 계약할 때 특정 이사나 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정이사팀이 명단, 전문 분야,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민분들이 필요와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가정이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만료 후 다른 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혹 불만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해 드립니다. 이 과정 역시 전액 무료이고 간편하며 주민이 자율적 선택권을 보상해 드립니다.
2: 자, 외지에 놀러 갔다가 혹은 깊은 밤에 갑자기 아플 때도 이 가정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0: 영길시 각 동네 마을 이리 유채단체방에는 가정의사팀 직원들이 이미 참여하여 있습니다. 평소 외출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단체방에서 건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빠른 답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0: 경우에는생명안전을위해반드시먼저120구급대에전화하셔야합니다
1: 네, 네
0: 이후상태가안정되면가정의사팀이후속진료재활회복관리등건강서비스를다시제공해드립니다
2: 네, 네그렇군요소개를듣다보니이봉사항목이다양한것같은데현재가정의사계약을또체결한이주민들의이용상황은어떠합니까
0: 네현재영길시가정의사계약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매우높습니다
2: 네, 네
0: 최근조사에따르면주민만족도는 85% 이상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2: 네
0: 취약계층즉노인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자의만족도는더욱높습니다
1: 네, 네
0: 주민분들께서공통적으로높이평가하는점은응답이신속하여유채신화전화를통해언제든지이사와상담할수있다는점 네그리고만성질환추적관찰약물지도가정방문서비스등이매우정성스럽고철저하다는점
2: 네,
0: 네그리고주민들에게더욱편리하고안심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입니다
2: 네,
0: 네물론저희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으며주민들의의견을바탕으로서비스내용과방식을최적화하여가정의사가진정한주민건강의파수꾼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 네, 네가정의사봉사는집주변의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에서제공한다고하는데연길시의여러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의상황은어떠합니까
0: 네최근몇년간연길시기초의료기관의변화는매우큽니다
1: 네,
0: 네기관규모는크지는않지만우리가말하는참새는작아도오장이다갖춰있다는말처럼
1: 네, 네
0: 각기관은정과문진중의문진편의문진을중심으로외과처치실약국조사실영상실등기능부서를갖추고있습니다
1: 네,
0: 네기본의료장비외에도흉부엑스레이 CT 초음파제시동기등첨단의료보조장비도갖추고있습니다 네각기관은중의학을중심으로 네일기관일특색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진학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은위치가연길시인사구옆에있으며
1: 네,
0: 네바로앞에구선버스정류장에서찾기쉬울것입니다
2: 네,
0: 네진학이저특색진료과목은중의학특색과실로중약침술매선요법부항중약패치등적합한중의기술을활용하여주민들이만성질환과흔한질병에대한중의진료와조절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북산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은북대입체교차로북쪽에있어눈에잘띕니다 네특색진료과목은성인및아동구강질환을포함한각종흔한구강질환을표준치료합니다
1: 네, 네잠깐만요
2: 네전화한통걸려왔는데요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네안녕하십니까
2: 네안녕하세요
3: 예전프로데스팀나트산교한도대라지금위에서문의하려고합니다
2: 네
3: 가정의사인데이게참가하려면어디가어떻게수속합니까
2: 환자분지금현재어디에거주하고계십니까
3: 북산가에거주
2: 북산가도에거주하고있습니까
3: 네
2: 네방금이제말씀드렸다시피이제북대그입체교차로북쪽에있습니다
3: 가도판사촌그러니까판사촌이아니라가도저기사회구역병원입니까
2: 네, 네맞습니다
3: 예예거기가서어떻게누구찾으면됩니까
0: 주민신분증을가지고예가도구역위생봉사중심에가서도전도있습니다예아니면예거기문진에가셔도됩니다
3: 예그래서예여기만약에이북산가도구가참가하면이저기가정의사이런시병원에서도향수할수있습니까
0: 서비스는그병원에서거기서해당되는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노인분들은65세이상노인분들은1년에한번씩무료로해드리는신체검사도검진도받을수있고예그리고다른시병원의전문의들이치료를받고싶다면그담당의사가연결을해줄수있습니다
3: 아연결해줄수있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네,
1: 네안녕히계십시오
2: 네네방금이제북산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0: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요. 아래는 이제 신흥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1: 네, 신흥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북대시장 뒤편 골목에 있습니다.
0: 네.
1: 특색 진료 과목은 부인과 진료실로서 골반 저하로 인한 근육복원 항목을 운영하며 영길시 중의원 정형외과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초빙해 중리적합 기술로 경축통, 요통, 사지통 증 완화를 돕습니다.
0: 네.
1: 특히 관절 강내 약물주사요법은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여 노인 환자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현재 북산소학교 서쪽 캠퍼스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0: 네.
1: 특색 진료 과목은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표준화 대사 질환 관리과를 설립하여 당뇨병 진료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0: 네.
1: 이 과는 영길시병원 내분비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환자의 치료 계획에 시립병원 전문의가 전 과정 참여합니다.
0: 네.
1: 덕분에 시립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남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하남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네.
1: 특색 진료 과목은 안과로 안저 관련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초음파 검사 선생님은 모두 상급 병원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분들로 경험이 풍부하여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전남 홍수린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0: 네.
1: 특색 진료 과목은 표준화 재활 치료실을 구축하여 사지 재활 및 변마비 종합 치료를 진행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정책에 의하면, 네, 기층 위생의료기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게 12가지 기본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주민 건강 档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기록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0: 네.
1: 사실 이 기록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건강 기록이 수립되면 바로 전담 가정 이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1: 가정 이사는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전생에 걸친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주민 건강 档案에는 매우 상세한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0: 네.
1: 기본적인 신분 확인 외에 과거의 질병 병력, 가족 유전 병력, 알레르기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0: 네.
1: 이러한 정보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주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정확한 건강 기록을 통해 가정의사와 이뤄지는 진료의 핵심 건강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 검사를 피하고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방문 계획을 조정하거나 임산부에게도 실질적인 임신, 출산 관리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질병 진단 시에는 의사가 건강 档案을 통해 신속히 상태를 판단하고 더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이 거주하는 기층 병원에서는 건강 档案이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의료기관 직원이 전화를 받으실 때는 인내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건강 기록 완비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또한 건강 档案 수립 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주민 건강 档案 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완비된 비밀보호 제도와 기술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건강교육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학 지식 보급입니다.
2: 네.
1: 현재 저희 기층병원이 가정의사 팀은 각 동네 주민 자치회의 단체 유체방에 모두 주입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 관련 내용

0: 접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접종. 예. 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0세에서 6세 어린이의 면역 체계가 점차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여러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기초 의료 기관이 이루어지는 면역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아이들이 예방 접종 기록을 수립하고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께 아이를 데리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0세부터 6세 아동 건강 관리입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 가정 방문, 영유아 원령별 건강 방문, 그리고 진학 전 아동 건강 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산부 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중및 출산 후 산모와 아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서는 65세 이상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노년층이 흔한 질병과 건강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검진하기 싫어요. 검진 받아서 병이 나오면 속상합니다. 예, 이렇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심정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대한 걱정은 곧 자신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표현이 되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많은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고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또는 일부 흔한 질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나 적절한 치료로 조절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오히려 고통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예, 물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야말로 건강 합격증을 받은 셈이니 더욱 안심하고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공위생 고혈압 및 2형 당뇨병 환자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예, 이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질병 모니터링, 건강 방문, 약물 복용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증 정신장애 환자 관리입니다. 이외에 결핵 환자 건강 관리, 전염병 공중보건 긴급 사건 신고 처리, 그리고 중의학 건강 관리, 그리고 위생 감시에 관한 협력 등총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네. 저희 어머니도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을 찾아서 이 신체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검사 항목이 있나요?
0: 네.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신장 체중 외에도 전혈구,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혈지 등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당화 혈색소 검사, 중위 체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예, 저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도 무료 검진에서 간암 초기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긴급한 건강 문제점이 발견 시 즉시 해당 주민분께 알리고 상급 병원에서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여 이 환자분들은 이후 회복 경과가 매우 좋았으며 말 그대로 질병이 조기 발견, 조기 진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저기 또 발견한 것이 어찌 보면
0: 네,
1: 다행이라고 얘기할
0: 그럼요.
1: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둘러야 합니까?
0: 저희는 검진을 받을 분들께 검진 일일 전에 미리 직원이 전화로 안내를 드립니다.
1: 네.
0: 예, 전화를 받으신 후 정해진 시간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0: 검진 당일에는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며 전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평소 복용하시는 약을 소량 임유원수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1: 네.
0: 예, 당뇨병 약은 체혈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고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정 방문 검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그래요.
2: 네,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 후속 치료도 사유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가능합니까?
0: 네, 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네.
0: 네, 가벼운 질환은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이거나 향진위생원에서 대응 치료와 정기적인 방문 조절이 가능합니다.
1: 네.
0: 네, 난치성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도와 추가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1: 네. 네,
0: 이후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되어 재활 단계에 접어들면 다시 우리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일상적인 건강체크 관리를 지속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집 가까운 곳에 네, 사유구역 위생봉사 중심이 있으나 진료 수준을 의심하여 줄을 오래 서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0: 네.
1: 현재 영길시의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이 의료 수준은 어떠합니까?
0: 네.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는 모두 새로운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어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1: 네. 네.
0: 또한 시립병원과 중의원이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동시에 위생건강 보험국이 조성 아래 중 의원이 전문의와 시립병원이 간호장들을 각 기층병원에 파견하여 원장 보좌 직책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저희 의료진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초 의료진들이 실습과 학습을 함께하며 진료와 간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집 앞에서 2급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외에도 시립병원 및 중의원과 협력하여 기층병원의 원격 진료 플랫폼 우리말한 위안청 회전을 구축했습니다.
1: 네.
0: 예,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2급 이상 병원이 전문의 와 직접 연결하여 원격 회진을 받아 주민 여러분께 기층병원에서 상급병원이 전문 진단 의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각 구역마다 그 진료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안과, 부과 이렇게 네. 다르던데 다른 구역의 분이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0: 네, 진료가 가능합니다.
2: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0: 네, 체결은 한 곳에만 하면 연길 시내에서는 어디든 다 복무를 받을
2: 내가 뭐 굳이 그 북산가도에 살지 않아도 네. 그쪽에 네. 가서 진료를 네.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네. 네. 그래요. 만약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치료를 하다가 상급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0: 환자분이 직접 연락하시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우리 가정의사 팀이 류서 통도를 제공해드립니다.
2: 네. 네.
0: 진료 기간 중에도 저희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 조정, 정기적인 재진, 약물 복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료 흐름이 원활하도록 보상합니다.
2: 네. 자, 우리 연결시에서는 또 AI를 이용한 검사 결과 분석도 진행한다는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0: 2024년에 연길위생건강국에서는 기층병원을 위해 인공지능 질병 조기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 네.
0: 예, 현재 10개 기층병원이 모두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만 건의 데이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검사, 성별, 나이 등총 24가지 지표를 통합 추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변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심내혈관 질환 및 흔한 질병, 만성 질환이 조기 선별과 질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경고를 지원합니다.
2: 네. 네.
0: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이고 첨단 기술이라는 점이고 또 시위생 건강 의료보험국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주민이 혜택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 서비스를 완전

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모든 주민 여러분께서 이 서비스를 누리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질병 조기 선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0: 첫째, 인공지능을 통해 기층병원이 역량과 수준을 높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1: 네.
0: 예, 둘째는 지역의 식습관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연변에 불고기, 김치, 맥주 등 고염분, 고지방,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장기간 많이 섭취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몸이 사실상 아건강, 야진강장 상태에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 위장질환 등의 건강 위험이 매우 큽니다.
1: 네.
0: 에, 따라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치료가 기층병원이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0: 에, 그리고 셋째는 이 검사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평소 건강검진 시 우리가 말하는 쇄장구의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항목인데
1: 네.
0: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기층병원에 실시하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에도 이 검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2: 네. 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건강당관도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0: 주민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건강당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평소 진료를 보러 오시거나 검진에 참여하실 때 또는 가정의사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함께 도와드려 당관을 작성해드립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특수주민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하여 기록을 수립해드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당관에는 개인의 기본정보, 과거 병력을 포함한 건강상황이 상세히 기록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1: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또 네, 용인길시 건공가도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과 함께 가정의사 체결과 연결시에서 제공하는 기층공공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기층위생의료기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치료와 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의료봉사입니다. 기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층위생의료기구에서 진행하는 위생봉사 항목에 대해 잘 료해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봉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초발표한2026년글로벌소프트파워지수에따르면글로벌소프트파워순위10위권중유일하게평점이상승한국가가중국이고여러지표가세계제1위를차지했습니다헤이그회장은현장귀빈들에게지역브랜드론단에서중국을언급하지않을수없다며중국은국가브랜드지역브랜드를발전시키고보급하는면에서세계선두를달리고있다고말했습니다헤이그회장은사람들이직접중국을방문하고중국을직접체험하면중국에대한전체적이미지가더긍정적으로변할것이라고인정했습니다론던에서중국원소가과학고리에서자주나타났습니다토론단계에서영국해풍은행전문가들은은행과향항상해두중국도시의역사적연분을언급했습니다볼스가게임산업일꾼들은중국시장에대한깊은중시를보여주기도했습니다버블마트브랜드대표는또중국유행브랜드가글로벌팬들의사랑을받는이유를공유하기도했습니다미국관광산업전문가하모니람은중국에는볼거리가너무많다며중국이결코여기서그치지않는다는점을국제시장에알리는것이관건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중국에다녀온많은사람들은중국과학기술의진보에대해경탄했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일정에는중국자동차휴대폰생산기업을참관하는것도포함했습니다대행사무역판매책임자게리킹은관련코스를최고경영자여행이라고명명했다며그목적은기업임원들이중국의발전성과를실제로느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고소개했습니다게리킹은관련코스는로봇과인공지능등분야에서중국이거둔발전성과를보여줄것이라고말했습니다대다수서방관객들에게서요구한역사를자랑하는중국을체험하는것은그들이기대하는것이지만부동한자연풍경과현대화한모습은그들을감탄케했습니다다원적이고입체적인중국이미지는브랜드금융그룹의연구와판단에부합됐습니다헤이그회장은연내에발표할2026년중국도시지수보고서의일부성과를미리공개하면서중국을제조업기지로만간주한다면우리는그문화창조력을놓칠것이고중국을시장으로만간주한다면우리는현실생활을놓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리고만약성장지수로만중국을본다면우리는그뒤에사람과지방일상체험을놓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각종인상속에서중국인의열정과생활열기는중국에대한해외인사들의공동감수기도합니다지금까지분석과설명코너시간이었습니다노래한곡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출량정점도달탄소중립이런개념들은우리와너무멀게느껴지지않나요
1: 아니죠바로우리일상생활에서도경험할수있습니다
2: 일회용비닐주머니필요없어요가방갖고왔어요
1: 비닐주머니한장적게사용하면탄소배출량이 0.1g 을줄일수있습니다
2: 자전거를타고출퇴근을하면길이막힐걱정도없고건강에도좋아일석이주죠
1: 매일자전거를타면탄소배출량 3200g 을줄일수있습니다
2: 실내의온도차를줄이면온도균형이이루어져감기도쉽게걸리지않습니다
1: 에어컨온도를1도낮추면전국적으로해마다33억도의전기를절약할수있습니다
2: 내가심은이작은나무가거목으로자랄수있었으면좋겠어요
1: 나무한그루가1년에흡수할수있는이산화탄소량은무려 18.3kg 에달합니다친환경저탄소우리모두의작은실천이필요합니다
2: 나무가있어야산이있고대지가있으며나가아름다운지구가있을수있습니다당신역시더나은세계를원하시죠
3: 계속해서뉴스조작코너시간입니다오늘은거듭바뀌는유럽주둔미군배치에대해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초점뉴스분쟁이심각한사건사고이슈되는소식과관련해다양한보도를해드리는뉴스조작사입니다사건의전후와결과를

0: 속으로 알아가는 요술조족실험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요술조족실험입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보스카의 병력 5,000명을 증파할 것이며 이 결정은 그가 지지하는 보스카 캐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나브로츠키가 보스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해 6월인데 미국의 병력 증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배치를 바꾼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 등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 트위 지시로 미 국방성과 볼스카, 나토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등 이달 초 독일 메르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을 볼스카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스카는 나토의 독립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미 국방성은 볼스카에 미군 4천여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대행 크리스토퍼 라니프는 15일 허그체스 국방장관이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대의 9개월 일정의 보스카 교대 배치를 취소하라고 지지했다며 미군 유럽사령부는 병력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선발대 대원들이 유럽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조율하고 장비를 운송하는 과정에 갑자기 관련 배치를 중단시켜 계획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미국 군부와 국회, 볼스카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 중의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인인 마이크 로더스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사태 진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 대통령은 19일 보스카에 미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군력 축감이 아니라 정대교대 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스카에 병력을 증파한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견해에 따르면 모츠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국방 지출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답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보스카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방 지출을 높이는 문제에서 미국은 보스카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국방 지출이 국내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나토 회원국 중 제1위를 차지하는 보스카는 올해 국방 지출을 국내 생산 총액의 4.8%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보스카를 끌어들이는 등 주둔군을 카드로 삼고 동맹국을 짓밟는 행위는 예전에 또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때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 예산 미달과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스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관련 병력을 보스카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슬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둔군 배치를 수차나 바꾸면서 동맹국을 들볶는 등 동맹국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런 동맹 체계는 신뢰 부재로 점차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격액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 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 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연결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결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결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결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화랑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리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재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여러분의 책장에는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안 읽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냥 표지가 예뻐서, 그렇게 사놓고 펼쳐보지도 않는 책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무게가요. 아, 저걸 읽어야 하는데, 줄거리라도 알아야 하는데, 갑갑하죠? 그런데도, 어쨌든 내 손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는 된 거니까요. 게으른 거 아니고요. 엄청 부지런한 겁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FM데이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ay You Like Me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과연 남자 구만국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선곡왕 코너 오늘도 또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2: 네.
0: 같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오늘 드디어 저의
0: 드디어.
2: 연변에도 봄이
0: 네.
2: 오지 않았습니까?
0: 아,
2: 네,
0: 네.
2: 그래서
0: 이제는 뭐그 여름이 여름이라고 해도 요즘 날씨는 네, 과언이 아니죠.
2: 오랜만에 이렇게 반바지에
0: 아.
2: 반팔을 입고 밖에 나와본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래서 봄이 오면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0: 아,
2: 그
0: 그렇죠.
2: 가운데 오늘은 좀 농사에 관한,
0: 아.
2: 좀 이렇게 수확에 관한 좀 이런
0: 그렇죠.
2: 민요 몇 개를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눠볼까 해가지고
0: 네.
2: 제가
0: 봄 하면 사실 또 우리
2: 네
0: 농민들한테는 가장 바쁜 계절이고,
2: 그렇죠 네
0: 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망욱 씨가 특별히 선곡한 노래 들으시면서 기운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2: 네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아
0: 네.
2: 저도 이렇게 신분이 농민이거든요 아직까지
0: 아,
2: 네
0: 네.
2: 물론 농사를 해본 적은 크게 없지만
0: 그렇죠.
2: 네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민입니다 그래서
0: 아.
2: 좀 올해에도 연변에도 풍년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또
0: 아.
2: 우리 농부들의 땀방울이
0: 네.
2: 금방울이 되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성순환 노래로
2: 네.
0: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첫 곡부터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입니까?
2: 네, 어차피 제가 불러봤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0: 네.
2: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목은 산천가,
0: 네.
2: 신민요라고 합니다.
0: 아,
2: 장르는
0: 신민요.
2: 우리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의 민요에는 여러 가지 뭐 서도 민요, 뭐 경기 민요,
0: 네, 여러
2: 그리고
0: 장르가 있죠.
2: 판소리, 판소리랑도 여러분들이 일이 오너라 업고 놀자를 보통 아시지
0: 네.
2: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민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0: 네.
2: 그 신민요인 산천가를 좀 봄의 주제에 맞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기타를 가지고 와가지고 민요 느낌이 나겠는지
0: 아.
2: 모르겠어요. 아무튼
0: 네.
2: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으로 산천가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의 첫 곡,
1: 네.
0: 찬청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1: 이 곡이 사실 그 장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곡인데,
0: 네.
1: 제가 또그 민요성은 답지 못하게 장구를 잘할줄 모릅니다. 예, 장구를 할줄 알면 오늘을
0: 네.
1: 기타가 아니라 장구를 들고 와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0: 조금 더 이제 성숙할 수가 있죠.
1: 네,
0: 네.
1: 기타로 하니까 약간
0: 흥미나고, 네.
1: 퓨전 민요 같기도 하고.
0: 뭔가 새로운 장르 같은 느낌이
1: 네,
0: 들어서,
1: 맞습니다.
0: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민요가 보면 이렇게 틀 안에서 놀진 않습니다. 예, 요즘 곡들은 사실 뭐
0: 네.
1: 특히 힙합 같은 경우는 코드 4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게 돌거든요.
0: 네.
1: 근데 민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적인 흐름의 틀을 정해놓고
0: 네.
1: 작곡을 한게 아니고,
0: 네.
1: 이 사람들이 흥얼흥얼 마음대로 흥얼거리고 싶은 걸 기록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0: 네.
1: 솔직히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보다는 장구 같은 이게
0: 뭔가
1: 절주에,
0: 장단이 있는 그런
1: 맞습니다.
0: 악기가 좀더
1: 장단이나
0: 어울리죠.
1: 악기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게 음악 진행이 어떤 음악 진행이다, 예를 들어 음악적으로 몇 도다 몇 도다라는 거에
0: 네.
1: 가둬놓기 시작하면 노래 자체의 느낌이 확 사라집니다. 그래서
0: 아.
1: 저희 민요가 신기한 게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왠지 이 음악에다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맞춰도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냥
0: 뭔가 약간 어색한
1: 예,
0: 느낌이 나죠.
1: 어색한 느낌이
0: 네.
1: 계속 나서 그냥 장구 하나에다 노래 부를 때 제일 자연스러운 게 우리 조선민족의 민요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국 씨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 네, 저희
0: 네.
1: 우리 그 학교 교수님들은 듣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부르긴
0: 네. 이렇게라도 또 우리 민요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1: 했는데. 네.
0: 있는 거니까. 네. 그래요. 이어서 또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이죠?
1: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곡이죠.
0: 네.
1: 전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요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0: 네.
1: 경기 민요인지 서도 민요인지 신민요인지 이세개 중에서 맞춰보시고 또 노래 제목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곡입니다.
0: 그래요? 궁금한데요.
1: 올해도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를 테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0: 자,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곡.
1: 네.
0: 제가
1: 맞춰보면
0: 한번
1: 어렵죠.
0: 맞춰봐도
1: 네.
0: 될까요?
1: 아, 네네네.
0: 풍년가
1: 네, 맞습니다. 예,
0: 맞죠?
1: 제목이
0: 네.
1: 풍년가입니다. 노래는 경기민요. 네,
0: 아, 네.
1: 장르인 풍년가입니다.
0: 워낙 또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또 민요이고
1: 그쵸, 예.
0: 아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도 많은
1: 네.
0: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 노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지금 여기에 저 PD님께서도 한곡 뽑아주세요라는
0: 아유.
1: 댓글에 지금 좋아요가 막 달리고
0: 아니,
1: 있습니다. 예.
0: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이제 한번 같이 준비해 가서 2절 정도는 PD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걸 저희
0: 네.
1: 또 청취자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그러려면
1: 네.
0: 망우씨한테 이제 또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
1: 한번 기회 되면 우리 민요 특집 해가지고 그날에는 우리 비리님도 노래 한곡 하시는 걸로 한번 준비했으면
0: 아유,
1: 좋겠습니다.
0: 네. 뭐 그럴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이제 이 노래를 오늘 특별히 또 선곡한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아, 사실 그 제가 원래 아까 오기 전까지만 해도
0: 네.
1: 오늘에 제가 등심에 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0: 아, 네.
1: 노래 축가를 부르면서 보니까 목이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목이
0: 네.
1: 막혀서 지금 오후된데도 안 풀려서 야 이거 오늘 민요 부르면 안 되겠다. 오늘은 뭔가 다른 좀 쉬운 노래를 하자 했는데
0: 네.
1: 또 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음악을 할수 있는 연주
0: 아,
1: 음악을
0: 네.
1: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기로 한거 하자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산천가도 그렇고 풍년가도 그렇고. 농사에 관한 음악입니다. 예를
0: 네.
1: 들어보면 산천가 같은 경우에는
0: 그렇죠.
1: 아침이면 연장 메고 밖에 나가서 논도 갈고
0: 네.
1: 밭도 갈아서 저녁이면 소의 잔등에 달빛을 메고 돌아온다. 아, 형 이렇게 참
0: 네, 표현이 아주
1: 예,
0: 시적이죠.
1: 우리 조상님들이 쓴 곡이지만
0: 네.
1: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에.
0: 그래요. 어찌 보면 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 그렇죠. 네.
0: 또 노동을 하시고 귀갓길을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1: 맞습니다. 예.
0: 너무나도 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1: 저는 농촌에 살아서 그 소잔등에 달빛이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소가
0: 네.
1: 털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0: 아, 네.
1: 빛이 나다 보니까 달이 환하게 뜬 날에는 소잔등에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0: 반사되는,
1: 예.
0: 네.
1: 그래서 그걸 아마도 이렇게 표현을 한것
0: 아,
1: 같아요. 제가 볼
0: 네.
1: 때는 아무튼 산청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고 풍년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 없죠. 올해도
0: 네.
1: 풍년, 명년도 풍년, 년년 해마다 풍년이 오라라는 마음으로
0: 아.
1: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준 음악인 것 같아서 제가 이두 곡을 예, 뭐 겸손하게 한번
0: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네, 알만한 노래를 선곡해 주셨고요. 네. 특히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 네. 네.
0: 아, 요즘 또 바쁜 계절이지
1: 아,
0: 않습니까?
1: 바쁘죠.
0: 네.
1: 요즘 또저 우리 진료회님께서는 사과배를 판다고 예, 사치에 돌아다니는데 아무튼 뭐뭐그 쌀을 심는
0: 그렇죠.
1: 농부들도 좋고
0: 네.
1: 뭐 딸기 심는 분들도 좋고
0: 네.
1: 아무튼 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마다 풍년이 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 연변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래요. 오늘 또 망국 씨를 통해서
1: 네. 네.
0: 또 민요 두 곡, 잘 들어봤고요.
1: 네.
0: 그래요. 다음 시간에도 뭔가 이제 민요가 또 기다리시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버렸네요.
1: 다음 시간에는 제가 라이라크라는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0: 미리 이렇게

0: 예.
1: 공개를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요즘 참
1: 오.
0: 힘듭니다.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서.
1: 아, 네.
0: 예.
1: 많이 또 이제
0: 예,
1: 배우셔야겠어요.
0: 미나님께서 한번더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1: 아.
0: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참,
1: 네.
0: 이제는 여러분들과 빠이빠이 해야 되는 시간이
1: 아쉽고,
0: 왔습니다.
1: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멋진 선곡으로,
0: 네.
1: 네, 함께
0: 예,
1: 인사드리겠습니다.
0: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이 방송을 틀어놔 주신다면 제가
1: 네.
0: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더 불러드리도록
1: 네,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저 이제 인사드려야 할것 같고요.
0: 하겠습니다. 네. 네.
1: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0: 네.
1: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2: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선아의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시간 첫 순서로 먼저 김영자 씨에게 까치의 울음소리에 보내드립니다. 아침이다. 어둠도 서서히 물러가고 밝은 아침 햇살이 찬란히 대지를 비추어주는 상쾌한 아침이다. 모두가 시계 바늘을 쥐고 분망이 돌아치는 이 아침. 나도 8살짜리 손자 녀석의 손을 잡고 부랴부랴 학교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발자국 소리에 저만큼에 있던 참새 한 마리가 포르릉 날아나고 또 어디선가 깍깍하는 반가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샌 무슨 새인데 저렇게 울죠? 오, 까치라는 새의 울음소리란다.
1: 까치,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울지? 아마도 배고픈가 봐.
0: 내가 머리 들어 바라보니 담배 공장 창고 지붕구에 까치 두 마리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울고 있었다. 글쎄, 왜 울까? 아침이어서 배도 고프겠다. 이 눈에 어디서 뭘 먹을까? 그런데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다더라. 오늘 우리 울임 수학시험 잘 치겠네.
1: 그래요, 정말?
0: 애가 좋아서 펑펑 뛰었다. 내가 애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글쎄 까치 7마리가 내 머리를 지나 남쪽으로 날아갔다. 나는 시내 안에서 처음 까치를 보는지라 멍하니 우두커니 서서 한참이나 까치만 바라보았다. 옛날 우리 고향은 그야말로 까마까치 깍깍 초가 지붕 나라예고 지붕 위에 빨간 고추 멀리서 손질하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자란 나는 까마귀만 울면 수수대를 쥐어들고 휘휘 쫓다가도 까치가 깍깍하면 좋아서 손뼉치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저 혼자 시무룩히 웃었다. 오후였다. 손자가 집에 와서 소리쳤다.
2: 할머니, 까치가 울었는데 좋은 소식 있어요?
0: 글쎄, 내가 시험을 잘 쳤겠지.
2: 내가? 아직은 모르는데?
0: 하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딸깍 신호가 울려 열어보았더니 아, 글쎄 내가 써보낸 원고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작으로 당선되었단다. 와,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내가 말하자 손자가 제껏
2: 그런데 까치가 어떻게 알지?
0: 하여 서로 웃었다. 그런데 이윽하여 또 핸드폰에 일본에 있는 딸애가 내 생일에 쓰라고 돈을 보냈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손자가 더 기뻐서 이렇게 말했다.
2: 까치는 정말 어떻게 알지? 할머니 말이 맞네. 우리 까치 기를까? 그러면 날마다 좋은 일 있지 않을까?
0: 엉? 까치를 길러?
2: 그럼요. 까치 집은 어디죠? 집 있나요?
0: 있지. 다른 새들처럼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산단다.
2: 그럼 나무 많이 심으면 되겠다. 까치가 많이 와서 잘 살게. 그런데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뭘 먹고 살지?
0: 이 말에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새들의 먹을 걱정은 둘째치고 새들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쫓느라 애썼다. 1959년이라고 생각된다. 하루는 전시가 동원되어 반시간 동안 일체 소리나는 물건을 두드리어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여 사해를 소멸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교 사생이 운동장으로 나갔다. 동동, 딩딩, 덩덩, 땅땅, 빵빵, 뽕뽕, 뿡뿡뿡. 버스와 기차 소리까지도 또 사이렌 소리까지 별아별 소리가 다 울려온 시내는 온통 큰 난리에

소음으로 귀청을 째는 듯했다. 날아다니던 새들은 기진맥진하여 약한 놈은 떨어져 죽고 강한 놈은 멀리 멀리 도망갔었다. 하여 우리 연변의 까치와 까마귀들은 아마 두만강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주했는지도 모르겠다. 참말로 새들한테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 가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많기도 하다. 그곳의 참새들은 조금도 사람을 겁내지 않고 사람 가까이에 아장아장 걸어와서 먹이를 쪼아 먹기도 한다. 그놈들 너무도 깜찍스러워 나도 동경역 바깥 벤치에서 과자 부스러기들도 약간 뿌려주던 일들도 기억된다. 강변에 가면 또 물오리들이 사람 가까이 와서 먹이를 찾고 과연 사람과 새들이 한 자연 속에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나는 이런 모습들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해본다. 몇 년 전에 우리 이곳에서도 큰 눈이 내려 어느 소학교 학생들이 모아산에 가서 새들의 먹을 것을 도처에 뿌려주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들인가. 오늘도 나는 까치의 울음소리에 사색해본다.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다면 까치들도 깃을 펴고 사람들도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귐 소리를 도처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란 곳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예고 울울 창창한 소림석과 숲속에선 빗조르릉 산새들이 울부짖고 강계는 고깃대들이 자유로이 헤엄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강산이 아니겠는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자. 누가 말했던지 참 좋은 말이다. 이와 같이 생태를 보호하고 우를 창창한 숲을 만들어야 산새들의 보금자리도 있고 산소 공장도 많아져 인류도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향기와 행복을 느끼게 될 무릉도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예전부터 뭐 까치가 앞마당에서 깍깍 울면 좋은 소식 물어온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잠자리라든지 그리고 나비들이 날아야는 모습을 정말 보기가 힘든데요. 이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향순 씨의 청국장 인연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고 하는데 또한 알고도 모를 것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군인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의 슬하에서 삼남매 집안 큰딸로 자라면서 제 인생에 청국장 제조 전승인이라는 이름이 붙고 제 삶이 청국장에 얽히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국장 인연은 남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 나이 27살에 남편을 만나 시집 갔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막내인 저희들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에게는 자식들인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새댁인 제가 너무도 어설퍼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려나 염려하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그냥 가정주부인 것이 아니라 연변병원 외과 수술실 호사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가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아침밥을 다 지어놓으셨고 밥상까지 다 차려놓으셔서 새 며느리인 저를 매우 난감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일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노란 양재기에 보글보글 끓는 청국장이었습니다. 그 청국장 양재기는 식탁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항상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밥그릇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의 밥상이 차려지더라도 꼭 시부모님 앞에는 청국장을 담은 양재기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고기 부치는 거의 안 드시고 채식만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육부치는 느글느글하고 물고기는 비릿하다면서 평생 동안 오로지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 음식들로만 식사를 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국장은 어릴 적 가끔 외갓집에 가서 먹었던 것이고 집에서 엄마가 청국장을 만들고 차려놓는 걸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두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아 색다른 음식을 많이 나누어 먹던 시기라 가끔은 옆집에서 가져온 것을 먹던 기억이 있기도 하여 별로 거부감은 없었지만 매일 밥상에 마주 앉아도 그쪽으로는 별로 수저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한 달쯤 됐을까요? 퇴근해서 문에 들어서는 순간 온 집안에 넘쳐나는 퀴퀴한 청국장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며느리를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그 순간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런 촌음식만 드시는지 하고 한동안은 밥상을 마주하면 자연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더군요. 거기에 눈에 콩깍지를 담뿍 쓴 우리 남편이 덩달아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엄마,

향수의 썩당 냄새 싫다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밥상 중간에 놓여 있는 양재기를 살며시 상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던 청국장 냄새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거부 반응이 없어지고 몇 년을 시집 식구들과 함께 부대끼다 보니 시어머니의 음식에 저의 입맛도 맞추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청국장의 매력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중독성도 있어 입맛이 없을 때 거뜬히 밥 한 그릇을 뚝딱하게 하는 밥도둑이 되어주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이거나 술 마신 뒤끝에도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 개운하게 해줍니다. 또 아무리 많이 먹고 자주 먹어도 전혀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한국에 갔다 와서 가게를 처음 차릴 때 우리 연성의 대표 음식으로 뚝배기 사형제를 정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의 대표 메뉴인 청국장찌개를 저희 가게 메인 메뉴로 입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정중히 부탁하였지요. 가게에서 쓸 청국장을 만들어 달라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엇갈리는 표정이 어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내 같은 늙은이나 좋아할 음식을 식당에서 해서 되겠어?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음식을 배울 때부터 이미 메뉴를 정해놓은 것이니 잘될 거라 자신있게 말씀 올렸더니 좋아하시며 꼭 청국장을 잘해줄 테니깐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국장은 온도 보상과 깨끗한 환경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불장에서 손님이 올 때만 쓰던 새 솜이불을 꺼내어 다시 속후리에 꽁꽁 여며놓는 것이었습니다. 청국장 발효에 쓸 이불 두 개를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정성 들여 꾸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후 남편이 단위에서 새 집을 타게 되면서 시부모님 곁을 떠나 분가해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만 되면 아들 삼형제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시어머니 집에 향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님도 늦가을에 장독 밑에 묻어놓은 가을거지 고추며 가지며 양배추며 어른들 손가락만큼한 당근이며를 꺼내 맑은 물에 담고 염분을 빼고 소고기와 함께 조리고 녹두나물에 전분 국수 냉채를 묻히고 닭고기와 감자, 당근, 국수, 볶음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께서 우리들이 출근하여 제대로 못 끓여 먹는다고 걱정하면서 정성 들여 준비한 사랑의 음식이지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요. 노란 양재기 엄마표 청국장은 항상 제자리를 지키듯 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식사의 마무리는 그래도 두부와 고추를 듬성듬성 썰어놓고 끓인 노란 양재기에 청국장이어야만 개운하게 먹은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운 엄마 손맛,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엄마표 음식에 많이 호강을 누렸습니다. 가끔 시형 식구들이 오셔서 시어머니네 온 집안에 청국장이 발효하면서 나는 냄새 때문에 코끝을 찡긋거리며 짜증을 내시면 시어머님은 막내네가 열심히 사는데 당연히 곁에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면박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숨겐 지지와 노력이 오늘날 제가 청국장 전승인으로 될수 있는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청국장 주재료인 콩의 단백질은 육류와 곡물류를 다 합해서도 으뜸이고, 거기에 또 식이섬유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 사포닌 함량이 대량 함유하는 까닭에 건강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앞으로 장수식품으로 보건식품으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청국장은 또한 우리 민족의 몇천 년의 역사가 담기는 까닭에 우리 민족의 입맛을 굳혀놓아 우리 민족이라면 남녀노소가 청국장을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숙성된 깊은 맛 때문일까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술에 절었을 때

채했을 때 청국장을 드시면 배꼽까지 쑥 파고 내리는 구수한 향과 개운한 맛에 구곡 간장이 훈훈해지며 그야말로 사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먼 여행 끝에 고향에 돌아오면 먼저 찾는 것이 청국장이요. 이국만리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민족의 음식이라고 먼저 내놓고 싶은 것도 역시 이 청국장이랍니다. 지금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손맛 나는 청국장은 저게 시어머니의 특허 메뉴일 뿐더러 저희 연성 뚝배기가 오늘처럼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뚝배기 사형제 중에서도 마지 메뉴임을 가슴 깊이 새겨둡니다. 청국장 2년. 참으로 아련한 추억을 불러주는 귀중하고 정다운 인연입니다. 네, 보통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분도 흔치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청국장과의 인연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억이 담겨있는 두 문장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관한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적다 보면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

긴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백초원에서 산미서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초원에서 산미서까지. 우리 집 뒤쪽에는 백초원이라고 부르는 아주 커다란 뜰이 있었다. 지금은 이미 집과 함께 주문공의 자손들에게 넘어갔고, 제일 마지막에 본 것도 벌써 7, 8년이 되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야생초가 조금 자라고 있었던 것뿐이다. 하지만 그곳은 내 어렸을 때의 락원임이 분명했다. 푸르른 채마밭이랑 반들어온 우물가에 난간, 높다란 지엄나무, 자줏빛 오디등은 말할 것 없거니와 나뭇잎 사이에서 우러대는 매미, 채소 끝에 올라앉은 살찐 벌들, 풀숲 사이로 갑자기 포르릉하고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는 종달새 등 이로 다 헤아릴 수 없다. 주위를 빙 둘러싼 낯다란 흙담 밑둥 주위에만 더 무한한 재미가 있었다. 방울벌레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고 귀뚜라미들이 검은 고를 튕겼다. 깨어진 벽돌을 뒤집으면 진해가 나올 때도 있었고 반모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그것의 등을 꾹 누르면 팡 하고 소리내면서 궁둥이 쪽에서 연기가 뿜겨 나온다. 하수어 줄기와 몽련 줄기가 엉겨 있었는데 몽련에는 연방 모양의 열매가 달려 있었으며 하수어에는 혹 같은 뿌리가 달려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하수어 뿌리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자주 하수어 뿌리를 팠는데 엉킨 것을 파다 보니 흙벽을 무너뜨린 적도 있었으나 종례로 사람처럼 생긴 뿌리를 본 적이 없다. 만일 가시에 찔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복분자도 심었을 것인데 작은 오겹을 동그랗게 모아놓은 것 같은 모양에 맛이 새콤새콤한 데다가 색깔과 맛이 어디보다 훨씬 좋았다. 키가 큰 풀숲에는 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들의 아주 커다란 구랭이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장엄엄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 한 선비가 낡은 사당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밤이 되어 뜰이 서늘해지면 갑자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대답하고 사면을 둘러보면 예쁜 여인의 얼굴이 담벼구에 나타나서 그를 보고 방긋이 웃고는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 그는 아주 즐거워했는데 그만 밤이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늙은 중에게 들켜버렸다. 늙은 중은 선비 얼굴에 요기가 서렸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미녀뱀을 본것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뚱이를 가진 괴물인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줄 알며 만일 대답을 하게 되면 밤중에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였다. 선비는 너무 놀라 죽을 것 같았다. 늙은 중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 선비에게 작은 상자를 내주며 베개머리에 놓고 자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비는 그 말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밤중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쏘아쏘아하고 문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두려워 몸을 웅크리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베갯머리에서 금빛이 솟구치더니 밖에서 나던 소리가 잠잠해지면서 금빛이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는 늙은 중이 하는 말에 의하면 뱀의 뇌수를 먹는 날아다니는 왕진애가 미녀 뱀을 죽여버렸다고 했다. 결말의 교훈은 만일 낯선 목소리가 이름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인생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여름밤에 바람을 쐴때늘 걱정되어 감히 벽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그런 날아다니는 왕진애를 넣은 늙은 중의 상자를 얻고 싶었다. 백초원의 풀숲결에 이르면 늘이 같은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구렁이나 미녀뱀을 본 것도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는 늘 듣게 되지만 그것은 미녀뱀이 아니었다. 겨울이 되면 백처원은 별 재미가 없지만 눈이 오면 완전히 다르다. 눈사람을 본뜨거나 눈사람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는데 그것은 황폐한 뜰이어서 인적이 드물었다. 그래서 적당치 않았고 고작 새를 잡는 정도였다. 얇은 눈으로는 안 되었고 적어도 하루 이틀 눈이 쌓여 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눈을 쓸어 땅이 드러나면 커다란 대바구니를 엎어놓고 한켠에 막대기를 받쳐놓은 다음 그 밑에 쌀겨를 뿌려넣는다. 막대기에는 길다란 노끈을 매달아 사람이 멀리서 잡고 있다가 새가 먹이를 쪼아 먹으려고 대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노끈을 잡아당겨 산채로 잡는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거의 다 참새이고 이따금 볼이 하얀 장비새도 잡힐 때가 있지만 성격이 급해서 하룻밤도 못 가서 죽어버린다. 이것은 윤토의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인데 나는 그다지 써먹을 줄 몰랐다. 분명 새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노끈을 당기고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애써도 겨우 서너 마리 잡을까 말까 했다. 윤터의 아버지는 한참 지나면 몇십 마리씩이나 잡고 나여 부대 안에는 새들이 찍찍거리고 푸득거린다. 내가 그에게 왜 이렇게 솜씨가 다른지를 물었더니 그는 희죽이 웃으면서 너는 성미가 너무 급해. 새들이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이 발전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2018년 11월 1일. 각종 위험과 도전에 맞서 우리는 의지력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에너지를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지표가 함리한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불확정성이 뚜렷이 올라가고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커져 기업의 경영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진 도상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려움과 도전에 앞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다져야 합니다. 첫째로

완비한 산업 체계와 끊임없이 강화되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저축률이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이 풍부해 9억이 넘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기능을 갖춘 인재가 1억 7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 졸업생은 매년 800여만 명에 달해 노동력의 비교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넓고 토지의 총량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해 경제 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 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내 확고한 병도가 있으며 경량을 집중해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1, 2, 3분기의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주요 무역 동반자와 수출입 무역 총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투자 무역 협력도 빠르게 추진돼 우리 외부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포인트로 빛을 발했습니다. 총적으로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개혁 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필코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빨리 들어서서 더욱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시골 할아버지 집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좋았고 동네 어느 집에 가도 잘 익은 과일을 한가득 안겨주는 따뜻한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할아버지 집안 가득 퍼진 나무 향기였습니다. 손재간이 많으신 할아버지는 나무로 도마나 방망이 같은 작은 물품은 물론이고 침대나 옷장도 직접 만드셨는데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했습니다. 가끔 새로 만든 목재 가구들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에 들어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실용적인 나무 제품들 속에는 바름바름 벌어진 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왜 이 문은 이토록 바름바름 벌어졌냐 하고 물었더니 나무를 좀 더 잘 말려서 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막내 고모가 너무도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문을 만들다 보니 목재가 마르면서 바름바름 벌어지기 시작했다네요. 문을 수리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니 바름바름 벌어진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

나오기에 방에 전등을 켠채 입고 나왔다가도 흘러나오는 빛을 보고 곧바로 전등을 끌어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발음 발음입니다. 물건의 사이가 꼭 맞지 않아 여러 군데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짠 괴짝이나 상은 마르면서 발음 발음 벌어지기도 하죠. 발음 발음에는 또 얼마간씩 발아진 틈으로 조심스레 살피거나 더듬는 모양을 의미하여 문틈으로 발음 발음 집안을 살피다처럼 몰래 살피는 행동을 묘사할 때 활용합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깨어나 보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아이가 커튼 틈 사이로 바름바름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으니 밖에서 처음 들어본 새소리가 들려 어떤 새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네요. 보고 싶으면 커튼을 활짝 열고 보면 되는데 왜 틈새로 몰래 보냐고 묻자 아이가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와 엄마가 잠에서 깨날까 걱정된다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름바름 틈이 생긴 흔적에서 정겨운 추억이 피어나고 바름바름 엿보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뉴스 발표회를 개최해 제철 절기 및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의학과학원 북경협화병원 주임이사 리내적은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목의 앞쪽, 목젖의 아래쪽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 분비한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 봄과 여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쉽게 나타나거나 재발하는 시기입니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기온 변화와 지속적인 고온은 면역계통의 조절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해 유발합니다. 둘째, 몸에서 아래의 신호가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조용할 때 가슴에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위장도 빨리 움직여 대변 횟수가 뚜렷이 증가하고 자주 묽어집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지나치게 흥분해 잘 자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냅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신진 대사가 빨라져 음식 섭취가 증가할 수 있지만 체중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몇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날수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셋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종종 빠르게 진행되며 불편한 증상도 비교적 뚜렷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 특히 노인 환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상의 일부 정황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확진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때 진단하고 정교적인 치료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5월 18일은 전국 혈관 건강의 날입니다. 혈관 정체와 내강 협착은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데, 관상동맥 질환이 바로 관상동맥 혈관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질병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의 심장 부위 불편감 등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심혈관계에서 보내는 건강 경보이므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란주대학제일병원 심혈관내과 이본의사 상효승은 관상동맥 질환의 정식 명칭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관상동맥 혈관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내강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근거혈, 저산소증 혹은 괴사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병은 원래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요즘은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경계해야 할몇 가지 전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상뇨승은 피곤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흉골 뒤나 앞쪽이 답답하고 아프고 왼쪽 어깨, 왼쪽 팔, 목까지 방사되며 휴식을 취하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 후에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을 비롯해 과식을 하거나 추위에 노출됐을 때, 흡연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증상, 베개를 낮게 베고 잘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증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 질환 진단의 중요한 근거이며 혈관 병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치료 방안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인 의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전도는 심근거혈의 직물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별 수단입니다. 관상동맥 CT 혈관 영상은 혈관의 협착 부위와 정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효승은 관상동맥 질환 치료는 마땅히 종합적 개입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으로 플라그를 안정시키고 심근 혈액 공급을 개선하며 병세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치료, 즉 스텐드 삽입은 미세 침습과 수술 후 빠른 회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혈관 협착이 심한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오회 수술은 여러 혈관에 심각한 병변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심근 혈액 공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관상동맥 질환은 예방과 통제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예방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중들은 평소 저염, 저지방, 저당식을 하며 금연하고 술을 제한하며 적당한 운동을 견제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정기적으로 의학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네, 적게 여러 번 나누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질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적은지에 달려 있는 바, 적게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은 식사 빈도를 변화시킬 뿐 칼로리 결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총 칼로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적게 여러 번 나눠 먹어도 합산된 칼로리가 신체 필요량을 훨씬 초과해 오히려 살이 찔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여러 번 먹는 것은 원래 위장이 허약하고 혈당과 영양을 안정시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는 잦은 식사가 반복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체중 감량에서 과학적 방법은 몇 끼를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얼마를 먹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총 칼로리 조절을 전제로 고단백, 고섬유질, 포만감이 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개인 습관에 따라 식사 횟수를 정해야 체중 감량에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에 왕홍 다이어트 주사가 인기가 있는데 과연 믿을 만할까요? 네, 중국 의학과학원 북경협화병원 주임이사 리네석은 빠른 체중 감량 방식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이어트 주사와 혈당 강화제는 모두 처방약으로 명확한 적응증이 정해져 있어 사용 전 전문의가 위험을 평가하고 위장 불편감, 정서장애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구매해 임의로 경구 복용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잘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공동 책임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열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정협에서 집단호 학교 운영 전문 조사 연구를 진행해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2026년 전민 영양주간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개막전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쿠코트팀과 비겼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전 인민일보에서는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더 잘 높여야를 제목으로 한 논평원의 문장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최대의 막스주의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 짊어진 위대한 사명과 직면한 대당 특유의 난제는 모두 당원에게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일 중공중앙판공청은 새로 개정된 중국 공산당 당원 발전 사업세칙을 발간했습니다. 이 세칙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의 당원 발전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하여 당원 발전 사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칙은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치적 품성이 순결한 당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0: 밝혔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 입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습근평 친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끈기 있게 학습하여 마음을 정화하며 당의 혁신 리론 무장을 양성, 교양, 고찰의 전 과정과 모든 단계에 관통시키고 당교약, 당교율, 당사 등을 양성교양 내용에 포함시켜 입당 적극 분자에게 공산주의자의 신앙과 신념을 소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정치 심사를 강조하고 발전 대상자의 입당 동기, 정치적 자질 및 실질적 생활 태도 등을 깊이 고찰하고 현급 당위 조직 부문과 교율 집행 및 집법 등 관련 부문이 정치 심사 합동 심사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새 교정과 새 요구의 목적은 엄격한 입문 관문을 통해 항상 당규약에서 규정한 당원 기준을 견제하고 좋은 사람 기준이나 능력 있는 사람 기준이 정치적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며 정치적으로 불합격이거나 당내에 들어와 리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단호히 막아내는 데 있습니다.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세칙은 당원 발전 절차를 더욱 최적화하여 입당 적극 분자의 선발과 양성 교양, 발전 대상자의 선발과 고찰, 예비 당원의 수용, 교양 고찰 및 정식 당원 전환 등에 대해 새로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당 조직을 분류하여 명확히 하고 양성 연락인과 입당 소개인의 기준 조건을 명확히 하며 입당 적극 분자와 발전 대상의 보고 절차를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요구사항은 새로 발전시키는 당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와 기재로 반드시 잘 시행해야 하며 타협, 변형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 발전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칙은 당원 발전 사업을 잘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각급 당위의 지도 직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직 부문의 임무와 직책을 세분화했습니다. 당원 발전 사업 중에 규정 위반 및 불량 풍습과 부패 문제를 엄중히 조사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당시키거나 당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일률로 당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원 발전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과 엄숙성을 단호히 유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한 견고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1: 5월 22일 시정엽 교육조 위원들은 집단화 학교 운영 개혁을 심화해 연결 의무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 추진을 주제로 전문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연구팀은 중소학교에 이르러 각 학년 단계 학교의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 및 사업 성과를 자세히 파악하고 총괄 학교 제도, 도시와 농촌의 교육 융합 발전 등 좋은 경험과 좋은 방법에 대해 깊은 교류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위원들은 명문학교 더하기와 집단화 학교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기술 흥국 전략을 깊이 시행하며 교육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교육 분야 개혁을 심화하고 기초교육의 고품질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조치를 취해 집단 내부 학교의 운영체계와 교원의 쌍방향 유동 경력기재를 최적화하고 집단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기재와 경력기재를 정돈해 명문학교 더하기와 집단화 학교 운영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시정엽 위원들은 전문조사 연구, 시찰 조담회, 제안건의, 사회여론정보 등 직무리행 담치를 충분히 활용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해 연결교육 사업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0: 일전 조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영양학회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주 전민영양주간 주제선전활동이 신흥소학교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영양전문가들은 연도별 전파 주제를 설명하고 중국 조민 식이지침의 핵심 내용을 보급하면서 가정 내 과학적 식단과 문명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창했습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신흥소학교의 식생활교육실습실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 조선족 특색 음식인 달떡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연변 영양학회 리사장 최승필은 2026년 전민 영양주간을 통해 영양이 담긴 식탁, 가정건강을 주제로 대중이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알고 요리 지식을 배우며 식탁 영양을 풍부하게 하고 가정 단위로

0: 일상식단을 과학적으로 구성하며 문명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민 영양주간기관 연변조는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과학기술 보급 강연, 선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며 영양과학 보급을 사회구역, 농촌, 학교, 병원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식단 리념이 모든 가정에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5월 23일 밤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개막전이 장춘, 심양, 할빈, 후코트 4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연변팀은 원정에서 후코트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에서 2팀은 공방전을 펼쳤으나 모두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2팀은 0대0으로 비겼으며 연변팀은 원정 경기에서 1점을 획득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5분경 연변팀은 전방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왕자침이 페널티 구역 내에서 공을 잡아 몸을 돌려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를 스치며 나가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10분경 왕호울이 프리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넣었고 정천기가 헤딩슛을 냈으나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13분경 리지니가 측면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으나 불행히도 문전에서 대기하던 정천기가 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26분경 리지니가 코너킥을 페널티 구역 안으로 넣었고 섭신가가 헤딩슛을 냈으나 공이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44분경 진호그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왕자침이 페널티 구역 안에서 헤딩슛을 냈으나 공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48분경 리지니가 페널티 구역 안에서 좁은 각도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은 골키퍼에 의해 골라인 밖으로 쳐내졌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연속으로 코너킥 기회를 얻었으나 모두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53분경 장수영이 페널티 구역 앞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60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를 얻었고 리진이가 킥을 했으며 공이 골망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심은 반칙이 먼저 있었다고 판정해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3분경 왕호울이 태클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며 퇴장을 명령해 연변팀은 10명여서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김수진, 장자기를 투입해 진우거, 섬자호를 교체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도 연변팀은 득점 기회가 있었으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은 원정 경기에서 후코트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연변팀 감독 장봉은 경기장까지 와준 팬들, 특히 연변에서 온 200여 명의 원정 응원 팬들께 감사를 드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먼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경기 상황을 보면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코치진이 경기 전에 준비한 전술적 의도를 잘 수행해 주었고 왕성한 투지를 유지해 줬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격진의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연습을 더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변 축구팬 김홍봉은 연변 축구의 스타일을 잘 보여줬다고 하면서 앞으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점점 더 잘하기를 바라며 연변 축구에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6월 13일 밤 7시 40분 연변팀은 동북리그 제2라운드 경기에서 원정에서 심양팀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5월 24일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갑급 리그 선두인 광동 광주 표범을 4대3으로 꺾었습니다. 황진비와 조반니가 각각 두 골씩을 기록하며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경기는 시작 6분 만에 도민고스가 길게 패스를 보냈고 황진비가 빠르게 돌파하며 좁은 각도에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23분경 조반니의 날카로운 송곳 패스를 받은 황진비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52분경 도민고스의 어시스트를 받은 조반니가 강슛으로 득점하며 연변팀이 3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72분경 상대팀이 페널티 지역 밖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하며 광주팀이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길게 드리블을 하며 로빙 슛으로 골을 넣어 스코어는 4대1이 됐습니다. 79분경, 82분경 광주팀이 두 골을 연속으로 만회했습니다. 결국 연변팀이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종료 후 연변팀은 3승 5무 1패로 승점 14점을 기록하며

0: 이번 시즌 9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5월 30일 오후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홈장에서 장춘 아태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5월 25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현저히 높고 강추가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좌우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6도 좌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기온 기복이 큰 바 25일에서 26일 기온이 높고 27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30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mm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와 비슷합니다. 주요 강수 과정은 25일 밤 소나기,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중등 정도 비, 28일 오후부터 밤까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이번 주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정상이기에 모내기 후 논밭 관리를 잘하고 변모 상태를 점검해 보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고 가시도도 떨어지기에 도로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차량은 운전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반 산림화재 기상 등급이 다소 높고 29일에는 풍력이 비교적 크기에 방풍 방화 사업에 유의하며 기온 변동폭이 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기에 도시 농촌 주민들은 제때에 옷차림을 조정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병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1: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2: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2: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벅이,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利用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 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수는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1: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2: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증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2: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3: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서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Yep.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장강 연안에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의 장엄한 화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0: 산동성 청도시와 길림성 길림시가 학습 교양을 심층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0: 중경과 호북, 하남 등지가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보도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장강 경제대는 지역 발전 전반의 총주적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금형 정석유는 장강 경제대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탄탄한 지탱력과 봉사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연안의 송과 직할시, 조항 관련 부문들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뒤틈없이 관철하고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견제하며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친환경 전환을 적극 도모하면서 장강 경제대 고품질 발전의 장엄한 화폭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종경 종묘종박지에서 종경해사국 조초문 해사처 해사감독관리과 양양부과장은 동료들과 함께 종박지 화물선에 올라 생활 오수처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양양부과장은 주로 선박 생활 오수처리 배관의 자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현재 자단 납봉인이 원상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경은 장강 연안에서 최초로 제로 배출 관리 모드를 시행하여 선상에 저장했던 오수를 해안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리 모드는 장강 류역과 일부 연해 지역에서 조면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경시는 관리 조치를 교체 승격시켜 수질, 대기, 소음 등 전방위적 제로 배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량강 유람선 7척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내륙 운항 선박의 배기가스 심층 정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부과장은 배기가스 처리 장치는 선박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선박당 약 8.5톤의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0: 감축률은 90%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종화민족의 어머니강이며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고입니다. 2016년 1월 습금형 청소기는 중경에서 장강경제대 발전 추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와 향후 한식이 장강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을 압도적 위치에 놓고 공동 보호를 추진한 남편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은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장강경제대 발전을 위한 규칙을 세우고 금지선을 그은 것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과 장강경제대의 지휘와 역할은 발전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전략적 위치를 견지해야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자연법칙, 나가경제법칙, 사회법칙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습금형 정소기는 장강 상중하류 곳곳에 발자취를 남겼으며 선후하여 4차례 고위급 좌담회를 통해 장강경제대가 공동보호에서 고품질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 삼강구에서 오염기업과 료식업 선박이 즐비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용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이가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의 회랑은 이곳의 생태의 비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의빈 시민 후택분 씨는 물도 맑고 물고기도 많아졌으며 강변의 공원도 늘고 경치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강변은 현지 주민들의 훌륭한 레저 장소로 떠올랐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연안에서 철거와 복원이 이루어진 강기슭의 총 길이는 160km를 넘고 철거 또는 정비된 불법 부두는 13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강보호법을 최종 실시하고 10년간의 오획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장강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강의 삼림 비봉률은 46% 이상, 장강 연안에 분포된 소산종 자원보호구는 국내 총량의 42.8%, 분포된 담수 오류는 55.1%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질은 여러 해 동안 2급을 유지하면서 출렁이는 푸른 강물이 동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경치를 재현했습니다. 한편 혁신과 구조 최적화 산업이 장강 경제대에서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위성 마한산에서 철강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들이 끊임없이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철강 소재를 저축으로 하는 구조 소재, 첨단 지능 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등 특색 집적 산업단지들이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산시 공업정보화국 허봉 부국장은 15초기는 전망계획기간 만산은 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층 추진한 한편 고급화 선도, 지능화 가속, 녹색화 전환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위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경제구조 최적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대에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센터 8개 국가 실험실이 건설되었고 인공지능, 량자 정보, 핵 융합 에너지 등 분야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51%를 넘하는 국가급 선진 제조 클러스터 41개, 전국의 45%를 넘하는 국가급 전략 신흥 산업 클러스터 30개가 집적되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상해시 과학기술위원회 락대진 주임은 장강 삼각주 기초연구합동기금 설립을 계기로 대형 과학시설과 과학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추진하여 요소 자원의 유동성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대의 지역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대비 비중도 42.2%에서 47.3%로 상승해 전국 발전 대국에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이자 장강 경제대가 발전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초태이기도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주임은 다음 단계는 생태장강, 혁신장강, 개방장강, 문화장강, 행복장강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강 경제대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더 큰 장강의 힘을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산동성 청도시 길림성 길림시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개진하고 학습 성과를 업무에 반영하며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심을

0: 강조하며 민생의 혜택을 돌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시켰습니다. 산동선 정도시는 열린 교육을 견제하는 한편 학습, 조사, 개진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서 방문 간부 5,200여 명을 기층에 파견해 현장 도담회, 가정 방문,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민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중들이 반영한 기층 의료 서비스 부족, 진료 불편 등 문제를 학습 교양 중점 개진 과제로 정하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700개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승격했습니다. 청도시는 조사를 거쳐 각종 문제점 8천여 건을 정리한 후 차례로 개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동성 청도시 당규원의 조직부 일상사무담당 송길해 부부장은 공익을 위한 당을 건설하고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총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개진 성과를 계속 다지고 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학습 교양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힘다할 것입니다. 길림성 길림시는 시와 현 향 3급 간부를 조직해 주민 55만 2천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노후공업기지인 길림시는 노후주거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영한 생활환경, 공공봉사 권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서 현지에서 주택건설부문, 도시관리부문, 수리부문 등 여러 부문과 손잡고 문제, 임무, 책임 세계 목록을 작성한 후 민원이 집중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구역을 우선 정돈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길림성 길림시는 기풍, 능력, 민생봉사 등 분야에서 문제점 6,743건을 찾아내고 차례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길림시 당규원회 조직부 부부장 조추양은 앞으로 학습교양 총적 요구에 비춰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 방문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리 모식을 적용해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탄탄한 업무 성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1: 중국 유인 우주 공중 방공실에 따르면 북경 시간으로 24일 밤 11시 8분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장종 2호 FO-23 운반 로켓이 주촌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10분 뒤 로켓과 정상 굴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고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복경 시간으로 25일 새벽 5시 13분 궤도에서 임무 수행 중인 신주 21호 승무소가 우주정거장 선실문을 열고 신주 23호 우주비행사들을 맞이했습니다. 5월 24일 오후 8시 16분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 출정식이 주촌 위성 발사센터 문천각 원몽문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오후 8시 18분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 등 우주비행사 3명이 출정했습니다. 24일 밤 11시 8분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0분 뒤 로켓과 정상 분리한 우주선이 예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선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주촌 위성 발사센터 리본기는 신주 23호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 우주과학기술그룹 화우는 로켓과 우주선 모두가 안정적으로 비행했다고 평가하고 향강특별행정구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를 포함한 승무조가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와 생활이 순조롭기를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향강특별행정구 정부 혁신과학기술산업국 선동국장은 이번 임무는 향강이 실제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향강의 과학기술 역량을 기여한 좋은 사례로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한 후 25일 새벽 2시 45분 우주정거장 전화 핵심 모듈 방사형 도킹 후에 정상적으로 도킹했습니다. 전반 도킹 과정은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25일 새벽 5시 13분 두 승무소가 우주정거장에서 상공했습니다. 이는 중국 우주사상 8번째 우주회합이자 전국 우주정거장에 향강 출신 우주비행사가 처음 입주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두 승무소는 기념사진을 찍고 전국인민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승무조는 우주정거장에서 임무 교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0: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몇 며칠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영향 범위가 높고 강도가 세며 극단적인 양상이 뚜렷합니다. 호남, 호북, 중경 등 일부 지역은 호우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황기상대는 25일 새벽 6시 기준 폭우

0: 주황색 경보와 강대류 황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각 지각 부문은 비상대응 기재를 강화하고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야간부터 24일 새벽 사이 중경시 영천구에 순간적 극단 특대 폭우가 쏟아져 산홍수와 지질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3명, 실종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차산축해가도 대교촌에서는 구조 1,2기 대형 장비와 함께 현장 수색 구조를 진행 중입니다. 중경시 전문 응급 구조 총대 산하지대 총공전사 곽령군은 중경시 전문 응급 구조 총대는 총 1만 명 인력과 300여 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과 촌 간부들이 집에 있던 전 위치를 지목해주면 구조 총대는 하류 쪽 퇴적물 지점으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고립 인원을 찾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구호 업무 필요에 따라서 국가재해방지 경감구조위원회 판공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물자비축국과 협의해 24일 중경계 천막, 접이식 침대, 가정용 비상조명 등 주황구조물자 총만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5월 23일 8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호북성 여러 지역에 폭우,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형주, 남호, 오장 수위가 급등했고 소가만 제방 구간은 23일 새벽 물이 둑을 넘으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북 소방구조 기동총대 입창지대 형주대대 정치위원 번근성은 연속 17시간 작업 끝에 제방 보강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24일부터 25일까지 하남성 전역 대부분의 소나기 또는 뢰우가 나타나고 국지적으로 폭우,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회양구 현대농사종합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일선에 내려가 타이남부의 지질재해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4일 19시를 기해서 안위성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 광동, 강서, 호북, 귀주, 사천, 중경 7개 선과 자치구 직할시의 지질재해 방어 4급 비상대응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리부학 중앙기상국은 24일 오후 6시 산홍수 재해기상 조기 경보를 적색으로 올려 발표했습니다. 24일 야간부터 25일 야간 사이 안휘 서부, 호북 동부의 일부 지역은 산홍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시간 관측, 홍수방지 조기경보, 주민대피 조치 등 방어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연일 지속된 강우날씨로 호남 상덕 송문현 고병산진 이사지역사회 조지대 지역에 침수재해가 발생해 일부 가옥이 파손되었습니다. 니사 지역사회 당원 간부들은 재해구조 일선에 나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위험에 찬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키며 고리에서 준설, 살균 소독 작업을 펼쳤습니다. 기층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는 단기, 오늘은 모진 비바람에 맞서 나선 당문편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니사 지역사회 당총지부 문선현 서기는 주민 대피 사업을 위해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이틀간 송문현에는 또다시 강우날씨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선현 서기는 지역사회 내 지질재해 위험 부담 있는 곳에 주민들을 지세가 비교적 높은 안전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송문현 호병산진과 소가향 등지에 극단적 폭우가 내렸고 그중 호병산진의 24시간 강우량이 359.6mm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하이 홍수가 나타나면서 량안에 위치한 이사지역사회를 위협했습니다. 지역사회 독거주민 담가학은 처음에 거실 바닥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는데 침대 옆에 놓인 충전기를 챙기고 방문 앞까지 왔을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담가학은 무서워 밖으로 나올 염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급한 시각에 지역사회 당문 간부와 구조대가 급증하는 수위도 마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쇼크 상태에 이른 담각을 구출했습니다. 담각은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수면 우러나온 후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에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지역사회 당문 간부와 구조대가 구출한 대중은 5명, 대피시킨 대중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산홍수가 발생한 후 며칠 동안 조민 대피, 집중 배치, 입주 통계, 긴급 구조, 준설과 소독 작업 등으로 지역사회 당문 간부들은 숨 돌릴 겨루도 없이 바삐 돌아졌습니다. 지속되는 밤샘 작업으로 구조대원들은 목소리가 쉬고 두 눈이

0: 중렬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병산진 이사 지역사회 주민 담정명은 이번 홍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대중을 관심하고 정부가 대중의 튼튼한 보팀목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상해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장강 삼각주 지역의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5.9% 증가한 6조 1,400억 원, 전국 수출입 총액의 37.8%를 차지하며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 24일 국가데이터국 소식에 따르면 나라에서는 전국 일체화 연산력 네트워크 기술 표준을 연구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성 기술 문건은 현재 12개에 달합니다. 연산력 관측과 조정, 연산력 전력협동, 안전보호 등 여러 면을 포괄한 기술 문건은 전국 연산력 걸릴 수 있다고 비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 달성에 대해 미국은 락관적이지만 합의가 체결되기까지 아직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쌍방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현재 질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협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미국 측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달성하고 인증하고 체결하기까지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견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선박 공공무선 채널 녹음에 따르면 24일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발포 경고를 하고 해상 봉쇄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24일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국가의 존엄과 명예에 관해 이란 협상팀은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만과 이란 대표가 24일 오만 수도에서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원칙을 논의하고 해운, 무역, 공급체인 안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인 무후신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는 이란의 합법적 권리이며 이란은 베르샤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방종열기로 본 종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국 외교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따지키스탄,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반년 사이 프랑스, 한국, 카나다, 영국, 독일, 에스파냐, 베트남 등 다국 지도자들도 속속 중국을 찾았습니다. 서방 주요 대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 조변국에서 대양 건너 동반자국들까지 잇따라 방문하며 중국 외교 활동의 밀도를 새로 썼고 이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역할, 즉 외교적 가교, 발전 구도 제공자, 그리고 전략적 안정의 닷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개월 사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북경으로 향하고 있다. 이란 방문들은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외신들은 잇따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며 중국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협력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란 정의는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종미 정상 북경회담 현장에서 방중한 미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대중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미국 상회가 최근 발간한 미국 기업의 중국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 내 미 기업의 52%가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올들어 외국계 기업 고위급 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대규모 외자 프로젝트가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은 이제 선택지가 아닌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0: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도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력력은 화이부동의 교제지에서 나온 곳입니다. 전단 기념전 앞에서 습금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는 지방의 우수관과 초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도강은 회고종에서는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강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촌인 하빌의 치수 지시에서 대국 간 교제 도우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지령 대결이나 의식 형태의 기준 나눔, 중국의 협력력은 세계 필수 요소가 되었고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협력 증량은 국제사회에 귀중하고 희소한 공공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곧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며 안정과 함께하는 것은 곧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중국은 시종일관 개방과 포용의 초심을 지키고 호혜 상생의 길을 고수하며 자신의 확실성으로 세계 지속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수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중열기로 본 중국의 협력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2: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당중앙에서 발부한 통지는 이번 학습교양활동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당사를 배워 사상을 깨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전당 동지들을 교양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총적 요구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저제 사상의 위대한 힘을 한층 더 인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을 강화해 인식하고 그 발전 법칙을 파악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며

0: 우리 당과 국가가 반드시 시종일관 따라야 하는 지도 사상입니다. 리더의 생명력은 혁신했습니다. 마크스주의는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으며 중국은 마크스주의를 지극히 풍부히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당은 사상해방과 질서고시, 대원고본과 개성혁신을 통일시켜 마크스주의의 새로운 경제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가운데 오택동 사상, 동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형성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에 과학적인 이론적 지도를 제공해줬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끊임없이 마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추진해온 역사며 끊임없이 이론적 혁신을 추진하고 이론적 창조를 진행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비범한 역사적 행정으로부터 마크스주의가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가를 이해하고 마크스주의 진리의 힘과 그 실천의 힘을 인식하며 마크스주의와 일맥상통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한 중국화된 마크스주의의 이론적 품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특히는 18차 당대회 후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행정과 결부시켜 신시대 당의 혁신적 이론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당의 혁신적 이론에서 이룩한 최신 성과로 꾸준히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한층 더 깊이 파악하고 시종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서의 그들의 역사적 능동성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발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역사적 변혁의 시기를 포착하며 그에 부응해 분발 진취한다면 우리는 비련코 더 잘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스와 앵겔스는 170여 년 전에 벌써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사회의 불가역적인 종적 발전 추세지만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의 착안에
1: 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중국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언급할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만리장성, 참제곰, 특색 음식을 자주 떠올렸다면 지금은 과학기술과 유행 등 새로운 라벨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오늘날 중국 요소는 갈수록 더 많은 해외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브랜드 금융그룹이 주최한 2026년 지역 브랜드 론단이 런던 금융성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런던 발전촉진소, 영국 내각 판공실, 터키 투자부문, 스웨디의 관광국에서 온 대표 100여 명이 이번 론단에 참석했습니다. 브랜드 금융그룹 데이비드 헤이그 회장이 기조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브랜드 금융그룹이 올 초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소프트 파워 순위 10위권 중 유일하게 평점이 상승한 국가가 중국이고 여러 지표가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헤이그 회장은 현장 귀빈들에게 지역 브랜드 론단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은 국가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그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관광산

적인 새로운 명함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외인 것은 영국의 한 여행사가 미래 도시라는 중국 관광 코스를 내놓았는데 일정에는 중국 자동차, 휴대폰 생산 기업을 참관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여행사 무역 판매 책임자 게리 킹은 관련 코스를 최고 경영자 여행이라고 명명했다며 그 목적은 기업 임원들이 중국의 발전 성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리 킹은 관련 코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이 거둔 발전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서방 관객들에게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부동한 자연 풍경과 현대화한 모습은 그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중국 이미지는 브랜드 금융그룹의 연구와 판단에 부합됐습니다. 제이그 회장은 연내에 발표할 2026년 중국 도시지수 보고서의 일부 성과를 미리 공개하면서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그 문화 창조력을 놓칠 것이고 중국을 시장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을 놓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장 지수로만 중국을 본다면 우리는 그 뒤에 사람과 지방, 일상 체험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인상 속에서 중국인의 열정과 생활 열기는 중국에 대한 해외 인사들의 공동 감수기도 합니다. 게리 킹에서 인상이 가장 깊은 것은 북경 골목에서 통역을 통해 80대 할아버지와 환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에 와야 중국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입담이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해외 인사들 속에서 중국 이미지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사적 중국, 혁신적 중국, 녹색 중국, 개방된 중국, 인정미가 차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는 더 진실하고 풍만하고 입체적이고 다원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가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 바뀌는 유럽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드리는 뉴스 조석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석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보스카의 병력 5천명을 증파할 것이며 이 결정은 그가 지지하는 보스카 캐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선거 승리와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은 나브로츠키가 보스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지난해 6월인데 미국의 병력 증파와 무슨 연관이

하고 입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의 배치를 바꾼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뉴욕 타임스지 등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 트윗 지시로 미 국방성과 볼스가 나토가 크게 놀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등 이달 초 독일 메르츠 총리의 관련 발언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한 일부 미군을 볼스가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스가는 나토의 독립 방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미 국방성은 볼스가에 미군 4천여 명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 대행 크리스토퍼 라니프는 15일 허그세스 국방장관이 육군 제1기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 2대의 9개월 일정의 볼스가 교대 배치를 취소하라고 지지했다며 미군 유럽사령부는 병력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선발대 대원들이 유럽에 도착해 인수인계를 조율하고 장비를 운송하는 과정에 갑자기 관련 배치를 중단시켜 계획을 흐트러뜨림으로써 미국 군부와 국회, 볼스가를 크게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회 중의원 군사위원회 주석이며 공화당인인 마이크 로더스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상하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사태 진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미국 벤스 부 대통령은 19일 볼스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취소한 것은 군력 축감이 아니라 정대교대 연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 대통령의 해명이 논란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스가에 5,000명을 증파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증파할 병력 5,000명이 독일에서 철수한 후 볼스가로 이전할 계획이던 병력인지 아니면 벤스가 언급한 교대 연기한 부대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결책 뒤에는 트럼프 정부의 혼란한 결책 조를 기재와 상부를 병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볼스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양국의 친분을 이유로 볼스가의 병력을 증파한다고 선언한 것은 최근 여러 의제에서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독일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견해에 따르면 모츠 정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듭 강조하는 국방 지출 문제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볼스가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두터운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방 지출을 높이는 문제에서 미국은 볼스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국방 지출이 국내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나토 회원국 중 제1위를 차지하는 볼스가는 올해 국방 지출을 국내 생산 총액의 4.8%로 늘릴 계획입니다.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보수가를 끌어들이는 등 주둔군을 카드로 삼고 동맹국을 짓밟는 행위는 예전에 또 나타났었습니다. 2020년 첫 대통령 임기 때 트럼프는 독일의 국방 예산 미달과 독일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노스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고 협의하면서 관련 병력을 볼스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주둔군 배치를 수차나 바꾸면서
동맹국을 들볶는 등 동맹국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런 동맹 체계는 신뢰 부재로 점차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시성 프롬 인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건공가도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을 모시고 가정이사 체결과 연결시에서 제공하는 기층 공공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0386번, 291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길시 건공가도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반갑습니다. 5월 19일은 네, 16번째로 맞는 세계 가정의사의 날이었는데요. 연길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까?
2: 네, 맞습니다. 매년 5월 19일은 세계 가정의사의 날입니다.
0: 네. 네,
2: 올해는 제16회 세계 가정의사의 날을 맞이하였으며 주제는 계약은 실감나게, 서비스는 온기 있게입니다.
0: 네. 네,
2: 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관련 혜택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의료팀과 주민들 간의 거리를 좁히며 건강 서비스가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고 주민 건강이 제1차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0: 네.
2: 예, 이에 연길시 위생건강과 의료보장국은 올해의 주제에 맞추어 19일 당일 연변병원 정과진료팀과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협력하여 인민공원광장에서 대규모 무료진료 및 가정의사 현장 계약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0: 네.
2: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혈압 혈당을 측정해주고 의료자문 만성질환에 대한 지도, 올바른 약물 복용 설명을 해주는 동시에 계약 서비스에 관한 혜택 정책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계약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0: 네.
2: 같은 시기에 4개 향진위생원에서도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마을과 농촌을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계약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참여 적극성을 높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기층의료 서비스의 따뜻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 네.
1: 네. 그렇다면 현재 연결시의 가정의사 체결 상황은 어떠합니까?
2: 2016년 국가에서는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연길시도 이에 발맞추어 계약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6개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과 4개 향진위생원 및 각 마을 보건실을 기반으로 하여 가도, 향진, 지역, 촌의 주민들에 대한 계약 서비스에 관해 전면 적용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점 대상에 관한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

0: 종점 대상이 계약 체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체결에 따른 복무도 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또한 기초 질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이사팀은 전화 방문, 가정 방문, 기관 기업 방문을 이용하여 건강 강좌와 무료 진료를 통해 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주민이 가정이사 계약 서비스를 알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가정의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의사와는 같은 겁니까?
0: 사실 둘은 꽤 차이가 큽니다.
1: 네. 네.
0: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속 개인의사가 아닙니다.
1: 네,
0: 가정의사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정과의사, 우리가 말하는 쉔커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시병원과 중요원이 전문의사와도 연계되어 하나의 가정의사팀을 구성합니다.
1: 네. 네,
0: 각 구역 향진마다 담당팀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상진료와 건강관리를 책임집니다.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계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계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0: 한 가지 안심하실 점은 계약은 전액 무료입니다.
2: 네.
0: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료와 조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오, 네. 네,
0: 간단히 말해 가정의사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지켜주는 건강 관리인입니다.
1: 네. 네,
0: 평소 감기,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가정의사에게 바로 연락해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2: 네.
0: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수고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속 시원합니다.
2: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가정의사팀은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진료와 관리가 가능합니까?
0: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길시의 가정의사는 단순한 1인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운영됩니다.
2: 네. 네.
0: 주로 정과의사, 간호사, 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병원과 시중요원이 각 과 의사들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 네.
0: 해당 지역 내 다양한 환자분들이 이곳에서 진료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평소 감기, 발열, 허리와 다리 통증 같은 흔한 질환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전용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해드립니다.
2: 네. 네,
0: 그리고 노인, 6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도 각각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난치병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담당팀이 즉시 상급병원으로 신속 전원을 도와드리며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과 회복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가정의사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0: 가정의사와 계약하면
1: 네.
0: 매우 풍부하고 전방위적인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네.
0: 평소 두통, 감기, 위장 불편 등 흔한 질환이나 다발성 질환은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상응한 진찰료와 조사비용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1: 네. 네.
0: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은 개인 건강 기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약물 복용, 식이요법, 운동에 관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모니터링, 임산부의 산전검사와 산후건강회복방문, 노년층을 위한 연간건강검진 및 중위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이와 더불어 건강상담 및 가정 내 건강관리 지도 서비스도 제공하며 복잡하거나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상급 병원과 신속히 연계하여 전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네.
1: 네. 그래요.
2: 네, 너무 좋네요. 그럼 이 약 처방과 추적 관찰 외에 가정의사가 의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봉사를 제공하기도 합니까?
0: 네, 일상 진료와 정기적인 추적 관찰 외에도 가정의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만성병, 폐쇄성 폐질환, 정신장애, 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특수 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의사팀은 직접 방문하여 계약하고 추적 관찰, 건강 검진을 진행합니다.
1: 네.
0: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서비스를 집 앞까지 병상 곁에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2: 네.
1: 네. 그렇군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가정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0: 영길시에 거주하는 상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영길시에 본적이 있든 아니면 영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지인이라도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사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은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나요?
0: 유효한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가까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0: 기본적인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어떤 서비스 수수료도 부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저희는 모든 가정의사팀이 명단, 전문 분야,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민분들이 필요와 신뢰도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시면 가정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이며 만료 후 다른 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계약 기간 중 혹 불만이 있으신 경우 해당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나 향진위생원에 신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해 드립니다.
2: 네.
0: 이 과정 역시 전액 무료이고 간편하며 주민이 자율적 선택권을 보상해 드립니다.
1: 네.
2: 자, 외지에 놀러 갔다가 혹은 깊은 밤에 갑자기 아플 때도 이 가정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0: 네. 영길시 각 동네, 마을, 이리 유채단체방에는 가정의사팀 직원들이 이미 참여하여 있습니다.
2: 네. 네.
0: 평소 외출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단체방에서 건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빠른 답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다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먼저 120 구급대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2: 네. 네.
0: 이후 상태가 안정되면 가정의사팀이 후속 진료, 재활, 회복 관리 등 건강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 드립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소개를 듣다 보니 이 봉사 항목이 다양한 것 같은데 현재 가정의사 계약을 또 체결한 이 주민들의 리용 상황은 어떠합니까?
0: 네. 현재 영길시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1: 네.
0: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민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 네.
0: 취약계층, 즉 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습니다.
2: 네.
0: 주민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은 응답이 신속하여 위치시나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이사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성질환 추적관찰, 약물지도, 가정방문 서비스 등이 매우 정성스럽고 철저하다는 점,
1: 네.
0: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1: 네.
0: 물론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내용과 방식을 최적화하여 가정의사가 진정한 주민 건강이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네. 네, 가정의사 봉사는 집 주변의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연길시의 여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0: 네. 최근 몇 년간 연교시 기초 의료기관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기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참새는 작아도 오장이 다 갇혀 있다는 말처럼 각 기관은 전과 문진, 종이 문진, 편의 문진을 중심으로 외관 종이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만성 질환과 흔한 질병에 대한 종이 진료와 조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북산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0: 복대 입체 교차로 북쪽에 있어 눈에 잘 띕니다. 예, 특색 진료 과목은 성인 및 아동 구강 질환을 포함한 각종 흔한 구강 질환을 표준 치료합니다.
1: 네, 네 잠깐만요.
2: 네, 전화 한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프로데스 등 나트창규 한도대가 위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2: 네.
3: 가정 인사한데 이게 참가하려면 어디가 어떻게 수속합니까?
2: 환자분 지금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3: 북산가에 거주하고
2: 북산가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3: 네.
2: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대 그 입체교 차로 북쪽에 있습니다.
3: 가도 판사철 그러니까 판사철이 아니라 가도 저기 사회구역 병원입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거기 가서 어떻게 누구 찾으면 됩니까?
0: 주민 신분증을 가지고 예, 가도구역 위생봉사중심에 가서 도전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예, 거기 문진에 가셔도 됩니다.
3: 예, 그래서 예. 여기 만약에 예, 북산 가도 그가 참가하면 이 저기 가도니사 이 시병원에서도 향수할 수 있습니까?
0: 서비스는 그 병원에서 거기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드리는 신체 검사도 검진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다른 시병원의 전문의들이 치료를 받고 싶다면 그 담당 의사가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3: 아, 연결해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방금 이제 북산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요. 아래는 이제 신흥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0: 네, 신흥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북대시장 뒤편 골목에 있습니다.
2: 네. 네.
0: 특색 진료 과목은 부인과 진료실로서 골반 저하로 인한 근육복원 항목을 운영하며 연길시 중의원 정형외과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초빙해 중리적합 기술로 경축통, 요통, 사지통 증 완화를 돕습니다.
2: 네. 네,
0: 특히 관절각 내 약물주사요법은 환자의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여 노인 환자 치료의 첫 번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네.
0: 그리고 공원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현재 북산 소학교 서쪽 캠퍼스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2: 네. 네,
0: 특색 진료 과목은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표준화 대사 질환 관리과를 설립하여 당뇨병 진료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 네. 네.
0: 이 과는 연길시병원 내분비과와 연결되어 있으며 환자의 치료 계획에 시립병원 전문의가 전 과정 참여합니다.
2: 네.
0: 네. 덕분에 시립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하남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하남 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2: 네.
0: 네. 특색 진료 과목은 안과로 안저 관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리고 초음파 검사 선생님은 모두 상급 병원에서 퇴직 후 재고용된 분들로 경험이 풍부하여 건강 검진과 진료 서비스 수준이 매우 좋습니다.
2: 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은 전남 홍수린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2: 네.
0: 네, 특색 진료 과목은 표준화 재활 치료실을 구축하여 사지 재활 및 변마비 종합 치료를 진행합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정책에 의하면 네, 기층 위생의료기구에서는 관할 구역 내 주민들에게 12가지 기본 공공위생봉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봉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먼저 주민 건강 당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기록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네. 네,
0: 사실 이 기록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건강 기록이 수립되면 바로 전담 가정 이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네. 네,
0: 가정 이사는 기록 정보를 바탕으로 전생에 걸친 연속적으로 연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주민건강당 안에는 매우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2: 네. 네.
0: 기본적인 신분 확인 외 과거의 질병 병력, 가족 유전 병력, 알레르기 병력 등 건강 관련 정보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2: 네.
0: 네. 이러한 정보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주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0: 정확한 건강 기록을 통해 가정의사와 이뤄지는 진료의 핵심 건강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 검사를 피하고 진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욱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방문 계획을 조정하거나 임산부에게 더 실질적인 임신, 출산 관리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질병 진단 시에는 의사가 건강 당한을 통해 신속히 상태를 판단하고 더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민이 거주하는 기층병원에서는 건강당안이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의료기관 직원이 전화를 받으실 때는 인내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건강기록 완비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네. 네.
0: 또한 건강당안 수립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네. 네,
0: 우리나라는 주민건강당안 관리에 대한 엄격하고 완비된 비밀보호 제도와 기술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건강교육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학 지식 보급입니다.
1: 네.
0: 현재 저희 기층병원이 가정의사팀은 각 동네 주민자치회의 단체 위챗방에 모두 주입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접종. 예, 접종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0세에서 6세 어린이의 면역 체계가 점차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여러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기초 의료기관이 이루어지는 면역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아이들이 예방접종 기록을 수립하고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께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0세부터 6세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이는 주로 신생아 가정 방문, 영유아 원령별 건강 방문, 그리고 진학 전 아동 건강 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산부 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중 및 출산 후 산모와 아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은 노인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또는 일부 흔한 질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이나 적절한 치료로 조절하거나 완치할 수 있어 오히려 고통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2: 네.
0: 예, 물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그야말로 건강 합격증을 받은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2: 네.
0: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2: 네. 네.
0: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공위생 고혈압 및 2형 당뇨병 환자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2: 네.
0: 예, 이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질병 모니터링, 건강 방문, 약물 복용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증 정신장애 환자 관리입니다.
2: 네.
0: 이외에 결핵 환자 건강 관리, 전염병 공중보건 긴급 사건 신고 처리, 그리고 중의학 건강 관리, 그리고 위생 감시에 관한 협력 등 총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네.
1: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을 찾아서 신체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검사 항목이 있나요?
0: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회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신장, 체중 외에도 전혈구, 간 기능,

0: 신장 기능, 혈당, 혈지 등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심전도, 복부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당화 혈색소 검사, 중리 체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네. 네. 저희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도 무료 검진에서 간암 초기 후 정해진 시간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0: 검진 당일에는 공복을 유지하셔야 하며 전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은 반드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평소 복용하시는 약을 소량 임유원수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1: 네.
0: 예, 당뇨병 약은 체혈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가정 방문 검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2: 네. 네.
1: 그래요.
2: 네,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 후속 치료도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에서 가능합니까?
0: 네, 검사 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네. 네.
0: 가벼운 질환은 사회구역 위생봉사 중심이거나 향진위생원에서 대응치료와 정기적인 방문 조절이 가능합니다.
1: 네. 네.
0: 난치성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도와 추가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1: 네. 네.
0: 이후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되어 재활 단계에 접어들면 다시 우리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일상적인 건강체크 관리를 지속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집 가까운 곳에 네,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이 있으나 진료 수준을 의심하여 줄을 오래 서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0: 네.
1: 현재 영길시의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의 이 의료 수준은 어떠합니까?
0: 네.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는 모두 새로운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어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1: 네. 네.
0: 또한 시립병원과 중요원이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동시에 위생건강 보험국이 조정 아래 중요원이 전문의와 시립병원이 간호장들을 각 기층병원에 파견하여 원장 보좌 직책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배치됨으로써 저희 이뤄진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초 의료진들이 실습과 학습을 함께하며 진료와 간호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 집 앞에서 2급 병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네.
0: 예, 이외에도 시립병원 및 중의원과 협력하여 기층병원의 원격 진료 플랫폼 우리말한 위안청 회전을 구축했습니다.
1: 네.
0: 예,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2급 이상 병원이 전문의 와 직접 연결하여 원격 회진을 받아 주민 여러분께 기층병원에서 상급병원이 전문 진단 의견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네. 각 구역마다 그 진료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안과, 부과 이렇게 네. 다르던데 다른 구역의 분이 또 다른 구역에 가서 진료가 가능합니까?
0: 네, 진료가 가능합니다.
2: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0: 체결은 한 곳에만 하면 연기시 내에서는 어디든 다 복무를 받고
2: 내가 뭐 굳이 그 북상가도에 살지 않아도 네. 그쪽에 네. 가서 진료를 네. 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네. 네. 그래요. 만약 이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 치료를 하다가 상급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0: 환자분이 직접 연락하시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우리 가정의사 팀이 루이스 통도를 제공해드립니다.
2: 네. 네.
0: 진료 기간 중에도 저희가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환자분이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다시 기층병원으로 내려와 지속적인 재활 조정, 정기적인 재진, 약물 복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료 흐름이 원활하도록 보장합니다.
2: 네. 자, 우리 연결시에서는 또 AI를 이용한 검사 결과 분석도 진행한다는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0: 2024년에 연길위생건강국에서는 기층병원을 위해 인공지능 질병 조기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 네.
0: 예, 현재 10개 기층병원이 모두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천만 건의 데이터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검사, 성별, 나이 등 총

0: 내가 지지표를 통합 추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연변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심내혈관 질환 및 흔한 질병, 만성 질환이 조기 선별과 질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 경고를 지원합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이고 첨단 기술이라는 점이고 또 시위생 건강 의료본국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주민이 혜택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주민 여러분께서 이 서비스를 누리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질병 조기 선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0: 첫째, 인공지능을 통해 기층병원이 역량과 수준을 높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예, 둘째는, 지역의 식습관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연변의 불고기, 김치, 맥주 등, 고염분, 고지방,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장기간 많이 섭취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몸이 사실상, 아건강, 야진강장 상태에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 위장질환 등의 건강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 따라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치료가 기층 병원이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이 검사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평소 건강검진 시 우리가 말하는 쉬장구의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항목인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층병원에 실시하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검진에도 이 검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건강당란도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합니까?
0: 주민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건강당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 평소 진료를 보러 오시거나 검진에 참여하실 때 또는 가정의사 계약을 하실 때 직원이 함께 도와드려 당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특수 주민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하여 기록을 수립해 드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당안에는 개인의 기본 정보, 과거 병력을 포함한 건강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며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또, 유은길 씨 건공가도 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강연주임과 함께, 가정의사 체결과 연결 시에서 제공하는 기층 공공 위생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2: 수고
1: 많으셨습니다.
2: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기층 위생의료기구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병 치료와 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 봉사 기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층 위생 의료기구에서 진행하는 위생 봉사 항목에 대해 잘 留意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 봉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성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민영기업이 발전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자. 2018년 재력이 거대하며 융통의 여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3억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우량 자원이 풍부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막대해 경제 발전에 훌륭한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다섯째로 각 측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본 국면이 변하지 않았고 질 높은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생산 요소와 조건도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총적 추세도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나라는 독특한 제도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으며 경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치적 우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 발전의 원동력이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거시적 조절 통제 능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이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백초원에서 산미서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초원에서 산미소까지. 우리 집 뒤쪽에는 백초원이라고 부르는 아주 커다란 뜰이 있었다. 지금은 이미 집과 함께 주문공의 자손들에게 넘어갔고, 제일 마지막에 본 것도 벌써 7, 8년이 되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야생초가 조금 자라고 있었던 것뿐이다. 하지만 그곳은 내 어렸을 때의 라고님이 분명했다. 푸르른 채마밭이랑 반들어온 우물가의 란간, 높다란 지엽나무, 자줏빛 오디 등은 말할 것 없거니와 나뭇잎 사이에서 울어대는 매미, 채소 끝에 올라앉은 살찐 벌들, 풀숲 사이로 갑자기 포르릉하고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는 종달새 등 이로 다 헤아릴 수 없다. 주위를 빙 둘러싼 낯다란 흙담 밑둥 주위에만 더 무한한 재미가 있었다. 방울벌레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고, 귀뚜라미들이 검은 고를 튕겼다. 깨어진 벽돌을 뒤집으면 진해가 나올 때도 있었고, 반모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그것의 등을 꽁 누르면 팡 하고 소리내면서 궁둥이 쪽에서 연기가 뿜겨 나온다. 하수어 줄기와 몽련 줄기가 엉겨 있었는데, 몽련에는 연방 모양의 열매가 달려 있었으며, 하수어에는 혹 같은 뿌리가 달려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하수어 뿌리를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자주 하수어 뿌리를 팠는데, 엉킨 것을 파다 보니 흙벽을 무너뜨린 적도 있었으나, 종례로 사람처럼 생긴 뿌리를 본 적이 없다. 만일 가시에 찔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면 복분자도 심었을 것인데, 작은 오겹을 동그랗게 모아놓은 것 같은 모양에 맛이 새콤새콤한 데다가 색깔과 맛이 어디보다 훨씬 좋았다. 키가 큰 풀숲에는 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들의 아주 커다란 구랭이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장엄엄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 한 선비가 낡은 사당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밤이 되어 뜰이 서늘해지면 갑자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대답하고 사면을 둘러보면 예쁜 여인의 얼굴이 담벼구에 나타나서 그를 보고 반드시 웃고는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 그는 아주 즐거워했는데, 그만 밤이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늙은 중에게 들켜버렸다. 늙은 중은 선비 얼굴에 요기가 서렸다고 하면서 틀림없이 미녀뱀을 본것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뚱이를 가진 괴물인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줄 알며 만일 대답을 하게 되면 밤중에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였다. 선비는 너무 놀라 죽을 것 같았다. 늙은 중은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 선비에게 작은 상자를 내주며 베개 머리에 놓고 자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비는 그 말대로 하였으나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밤중이 되자 아니나 다를까 쏘아쏘아하고 문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두려워 몸을 웅크리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베갯머리에서 금빛이 솟구치더니, 밖에서 나던 소리가 잠잠해지면서 금빛이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 뒤에는 늙은 중이 하는 말에 의하면 뱀의 뇌수를 먹는 날아다니는 왕진애가 미녀 뱀을 죽여버렸다고 했다. 결말의

여호와는 만일 낯선 목소리가 이름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인생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여름밤에 바람을 쐴 때 늘 걱정되어 감히 벽을 바라보지 못했으며 그런 날아다니는 왕지네를 넣은 늙은 중의 상자를 얻고 싶었다. 백초원의 풀숲결에 이르면 늘 이 같은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얻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구렁이나 미녀뱀을 본 것도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는 늘 듣게 되지만 그것은 미녀뱀이 아니었다. 겨울이 되면 백초원은 별 재미가 없지만 눈이 오면 완전히 다르다. 눈사람을 본뜨거나 눈사람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는데 그것은 황폐한 뜻이어서 인적이 드물었다. 그래서 적당치 않았고 고작 새를 잡는 정도였다. 얇은 눈으로는 안 되었고 적어도 하루 이틀 눈이 쌓여 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눈을 쓸어 땅이 드러나면 커다란 대바구니를 엎어놓고 한켠에 막대기를 받쳐놓은 다음 그 밑에 쌀겨를 뿌려넣는다. 막대기에는 길다란 노끈을 매달아 사람이 멀리서 잡고 있다가 새가 먹이를 쪼아먹으려고 대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노끈을 잡아당겨 산 채로 잡는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거의 다 참새이고 이따금 볼이 하얀 장비새도 잡힐 때가 있지만 성격이 급해서 하룻밤도 못 가서 죽어버린다. 이것은 윤토의 아버지가 알려준 방법인데 나는 그다지 써먹을 줄 몰랐다. 분명 새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노끈을 당기고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애써도 겨우 서너 마리 잡을까 말까 했다. 윤터의 아버지는 한참 지나면 몇십 마리씩이나 잡고 나여 부대 안에는 새들이 찍찍거리고 푸득거린다. 내가 그에게 왜 이렇게 솜씨가 다른지를 물었더니 그는 희죽이 웃으면서 너는 성미가 너무 급해 새들이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프랑스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련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저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저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합니다.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

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是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现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会越来越走进我们的生活。好了，看一下时间吧，我们休息一下啊，一会儿继续回到节目当中。